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시작할게요.

지선의 충만이었습니다. 오늘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사랑이 들은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42번님 샬롬 아침 공기 신선합니다. 산책길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와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함께 뜨란과 같이 해주셔서요. 저도 참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6182번님 은혜 수요일 아침 생명 있음 믿음 있음 사뜰고 함께함에 건강 주심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요. 이 하루도라는 찬양 신청을 해주셨네요. 오늘 이

하루도라는 곡이죠. 네. 2667번님, 제시어 없이 먼저 출첵합니다. 안녕하세요, 정PD님. 오늘은 시작 후 얼마간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와, 이렇게 잠깐 또 들어와 주셨네요. 네. 오늘 바쁜 하루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네. 안전운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가능하시면 들으시고요. 늘 마음만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923번님께서도 집앞 단지 내 주님의 은혜로, 네. 아오리 사과가 잘 자라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나는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는 은혜복음성가에 있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나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책은요. 우리가 참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습관이 아니고요.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지 이 시간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책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많이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복음성가에 오늘 나는 들으시면서요. 시간이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아멘. 오늘 나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이라는 두 글자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나누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시간 두 글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육아는 82번님 시간 하셨어요. 예배 때만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시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에녹같이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3100번님도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3100번님도 그렇게 기도에 분량을 또 쌓아가시고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는 우리 3100번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네, 1595번님께서도 시간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피곤하다는 핑계로요, 새벽 기도를 못 드렸는데 좀 뜨끔하네요. 오늘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어날 시간에는 큰 트럭이 와서 시끄럽게 깨워주기까지 했는데도 이불 속에서 못 나왔어요. 새벽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을 그만 외면해야지요, 해야겠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다가는 더큰 트럭이 온 동네 사람을 다 깨울지도 몰라요라고 하셨는데, 우리 1595번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큰 트럭을 준비하시기 전에, 그죠? 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너무나 좀 피곤하죠. 네. 그래, 일어나기 참 힘든데, 참,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신있게 말씀은, 저도 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네, 주님께서 받으셨을 거라 믿고요. 같이 한번 해보죠. 파이팅입니다. 네. 1667번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이 곡도 저희가 준비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이라는 두 글자로 출책 나누고 있어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말 뷰가 좋은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이 주는 그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만 있어도 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자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 핸드폰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눈앞에 탁 하니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귀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일상의 선물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조정훈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방송 시간도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출첵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어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3절 말씀이에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땡땡땡땡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들어갈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땡땡땡땡 같으리로다 라는 네 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기는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네, 주관식 문제이고요. 대신 힌트 찬양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푸른 땡땡땡땡이라는 찬양이고요. 네 글자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땡땡땡땡 같으리로다. 아멘. 오, 맞습니다. 1595번님, 4679번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어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푸른 땡땡땡땡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들으시면서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나갑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다윗과 요나단의 푸른 땡땡땡땡이었습니다. 정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힌트 찬양 들려드렸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답이 안 보이세요. 네, 정답만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라고 하시면서 7240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5449번님께서도 좋은 아침입니다. 땡땡땡땡입니다. 라고요. 5463번님, 2301번님, 네, 4540번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4679번님도 샬롬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땡땡땡땡 네 글자 보내주셨어요. 힌트를 좀더 드릴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나무입니다.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네, 다윗과 요나단의 땡땡 나무라는 찬양이었어요. 네, 3328번님 땡땡땡땡입니다. 정수 PD님 목소리 매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해요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을 때마다 또 행복하다라고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라고 하시면서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수요일 보내세요. 정윤수 PD님과 우리 사뜰 애청자분들 이렇게 하트와 함께 그의 생각 신청합니다라고요. 4540번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1부 때다 들려드리지 못하면은요. 2부에서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청곡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돌발, 네, 오늘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어요. 내집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땡땡땡땡 같으리로다. 네 글자입니다. 나무라고 힌트는 드렸죠. 땡땡 나무. 어떤 나무인지를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우리 2667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0: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어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이래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어요. 시편 128편 3절 말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정답은 감람나무가 정답이었습니다. 와, 저 보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어쩜 이렇게 정답들을 잘 맞추셨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입니다. 네, 2301번님, 2301번님 축하드리고요. 또한분더 추첨.

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679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안 2부 시간에서는 뜰안 책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귀한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예수포화라는 책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 10시 2부 뜰안 책방에서 좋은 책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1부 끝곡은 조준모의 그의 생각 준비했습니다. 4540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이찬양 1부 끝곡으로 같이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328번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4540번님께서도 복된 수요일, 네, 그의 생각 들으면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다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 뜰안 책방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0: 오른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말씀처럼 살았던 창세기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벌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는데 그 속에는 요셉이 형들을 향한 복수가 아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이상을 초월한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하면서 복수를 해도 무방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듯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선으로 용서하심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 용서와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인 내가 복수의 주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복음의 풍성함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갚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그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크신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더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알아가다 보면서 내 생활의 모습이 율법과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종종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있는 미시팟팀, 율법은 어차피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꼭 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태도인지, 어차피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세세한 율법의 내용들은 다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과 같은 미시파팀을 출애굽 이후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율법 토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쩨다카, 의와 헤세드, 긍휼을 실천하는 길로 제시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미시파트, 정의는 쩨다카입니다. 이두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서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평화, 즉 샬롬을 회복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가 된다면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 또한 제다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0: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이라는 형식, 법조문을 넘어서는 것, 그 속에 본래의 정신과 목적인 사랑과 의를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 사랑의 용서도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로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의를 얻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율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시파팀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미시파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 있고 그 속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시파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에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3: 1분 찬송.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트랑틀한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고요. 오늘 2부 시간에서는 뜰한 책방 준비해놓고 있어요.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 포화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4월에 나온 책이고요.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후 토기장이 우리 조혜신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 귀한 책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또 은혜로운 찬양 나누신 후에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함께 하시죠.

0: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들려드렸어요. 뜨란 책방. 네, 사랑이 뜨란 매주 수요일 이부 시간에서는 뜨란 책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포화라는 책, 네, 신간 도서인데요.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토기장의 조희신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전에도 저에게 참 귀한 책, 오스와드 챔버슨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1: 네.
0: 한번 소개해 주셨죠.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 책을 받으신 분들이 매일같이 묵상하고요. 함께
1: 네.
0: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
1: 네.
0: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1: 저희도 보람이

0: 있습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책, 네, 소개해 주실 건가요?
0: 네, 오늘은요. 예수님으로 흠뻑 젖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0: 제목은 예수 포화예요.
1: 예수
0: 제목이
1: 포화.
0: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말 자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1: 네.
0: 그래서 예수 포화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라는 예수 포화라는 책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예수님으로 흠뻑 젖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호기심도 생기고요. 또 기대가 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0: 네.
1: 네. 예수로 흠뻑 젖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이 Saturate라고 이렇게 포화시키고 충만하고 가득 찬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1: 네.
0: 이거를 저희가 그대로 살려서 예수 포화라는 제목으로 정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흠뻑 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그 우리 삶이 이 제목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제목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흠뻑 젖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넘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미국 타코마에 있는 소마교회라는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오늘은 그 흠뻑 젖어 사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어서 참 귀한 것 같고요.
0: 네.
1: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 타코마, 그
0: 네,
1: 소마교회라고
0: 타코마.
1: 하셨잖아요.
0: 예,
1: 네,
0: 맞아요.
1: 타코마. 네. 책의 저자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데요.
0: 네, 그렇죠.
1: 네.
0: 이 책의 저자인 제프 벤더 스텔트 목사님은요, 시카고에 있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1: 네.
0: 예, 그러시다가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많이 지치시고 해서, 일정한 시간을 쉬면서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시다가, 오늘 말씀드린 워싱턴주에 있는 타코마에 소마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1: 네.
0: 사실은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예수 포화가 두 번째 책이고요. 원래 첫 번째 책이고요. 원래 또두 번째 책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가 그 출간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복음의 언어를 먼저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사실은 이집트 목사님이 국내에서는 복음의 언어라는 책으로 더 많이 알려지신 저자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1: 네.
0: 이분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다르시고 또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주 섬세하게 보살피시면 살려내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목사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목사님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이런 목회 방향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읽어낸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인데요. 이책 속에서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복음의 언어를 쓰신 저자분이시군요. 네.
0: 네.
1: 그 복음의 언어도 복음으로 유창해지라는 그 주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0: 맞아요.
1: 기억이 되거든요. 네.
0: 네.
1: 우리 저자분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책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네.
0: 제가 이제 예수 포화라는 책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복음의 언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독서로 권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예수 포화의 저자인 이 제프 목사님은 성도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또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비전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소마교회는 작은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1: 아,
0: 네,
1: 네.
0: 그런데 이 소마교회가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멕시코, 또 미국에 현재 40여 개의 교회로 개척이 되어 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교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Saturate라는 자선단체를 만드셔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나 소그룹 자료 등을 또전 세계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으신 분인데요.
1: 네.
0: 왜냐하면 그 교회

0: 많은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렇게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받은 지체들이 섬김으로 나아가고 또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1: 네네.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작은 네. 가정교회가 생명력 있게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사실 이 책의 앞부분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1: 네.
0: 모든 도시, 모든 동네,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임재로 포화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 모든 학교, 모든 교실, 모든 과외 활동 중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들로 책이 시작되고 있어요.
1: 네네.
0: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또 상가나 커피숍이나 베이커리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의 모든
1: 그렇죠.
0: 그 환경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되는 그날을 꿈꿔보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책의 부제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도전하는 질문으로 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1: 네네.
0: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1: 네.
0: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1: 어렵지만 네.
0: 속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소마교회가 그것을 실증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1: 네네.
0: 그래서 저자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저자는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예수로 인해서 포화되는 것을 함께 꿈꿔보자고 독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1: 네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분은
0: 예.
1: 교회를 통해 모든 것을 또 그분의 임재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0: 네.
1: 복음의 포화 상태, 예수 포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질문하셨듯이 제게도 참 많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0: 네.
1: 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렇게 참 상상만 해도 기대만 해도 벌써 설레기도 하고 아 이게 뭔가 좀 진짜 할 수 있겠다
0: 네.
1: 그런 마음까지 생기네요. 네,
0: 네 할렐루야입니다.
1: 네네.
0: 그런데
1: 네.
0: 사실은 또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네.
0: 내가 더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1: 네네.
0: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소마 교회는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교회예요. 첫째는 성도들의 서로의 삶이 투명하게 보이고 접근하기 쉬운 일상적인 삶을 추구하자.
1: 네.
0: 둘째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양육하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자. 또 세 번째는 함께 제자를 삼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선교적인 삶을 추구하자 이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돌봄을 하고 돌봄을 받고 또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한 이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도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고요.
1: 네네.
0: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있지 말고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 보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해 보자라고 도전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으시면서 독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꿈꿔왔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누구나 꿈꾸고 기대하는 교회가 또 이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오늘 대표님께서 이 책을 또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네.
0: 10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뜰한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요.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포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0: 9030번으로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1: 네, 맞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0: 네네.
1: 뭐, 김정삼 목사님, 송태섭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그, 또 프랜시스 첸, 뭐, 이렇게 한기태 목사님,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0: 네네.
1: 그만큼 책이 이제 좋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0: 네.
1: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를 보는 그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질문을 할때
0: 네네.
1: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설명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0: 아,
1: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저희 삶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데 아마 이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또그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이 책에 보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는 분들, 또 소그룹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역자나 리더들, 그죠? 네. 누구나 이 책을 추천하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의 일상이 예수로 가득 찰 때까지 예수 포화라는 책, 토기장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교회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봄을 받고 또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한 이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고요. 또 교회가 무엇인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책을 좀한번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들거나 그래서 약간 좀 교회를 떠나 있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나 이런 불편함들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이렇게 새롭게 도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왜냐면 또 사회자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0: 네.
1: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만 복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나 일터에서 또 쉬는 시간에 집에서도 언제나 그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삶을 좀 변화시켜 보고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책을 받고 싶어요라고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샬롬 책 받고 싶습니다. 우리 8188번님, 그 3328번님도 책 읽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5434번님도 저도 책을 받고 싶네요.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책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의 일상이 예수로 가득 찰 때까지 예수 포화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책 소개해 주신 토기장의 조희신 대표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또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와,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일상이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팀 리더십에 함께 지어져 간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예수로 가득 찰 때까지 예수 보화라는 책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뜨란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이책 4월에 나온 책

책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로 포화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0: 같습니다. 와, 네. 어떤 분들과 이 책을 함께 나눌지. 네. 우선은 제가 다섯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1472번님, 그리고 5434번님, 3328번님, 5483번님, 그리고 한분더 뽑았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667번님. 우선 다섯 분께 네, 이 책을 드리도록 할게요. 5483번님께서는 샬롬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신앙생활로 힘들어하는 딸과 함께 읽고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예수 포화, 이 제목만 들어도요, 벌써 설레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섯 분 추첨했고요. 잠시 후또 받으실 다섯 분 추첨하도록 할게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아, 이책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예수의 길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들 들으시고요. 또 찬양 들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다섯 분더 뽑아야 되잖아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5215번님, 8188번님, 4540번님, 1204번님, 마지막으로 4458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오늘 이책 선물로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도 있으세요. 저도 예수님 샤워 흠뻑 받고 싶습니다. 귀한 말씀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주소, 이름 꼭 남겨주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랑의 뜰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토라의 원뜻은 뭐냐면 지시라는 뜻이에요. 지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침, 이게 토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지시를, 그 지침을 직접 새긴 돌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이란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의미가 점점 확대돼가지고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전설을 토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토라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시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우리를 위한 지시요, 우리를 위한 지침이니 아침 저녁으로 귀를 기울여 사모하며 이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돌판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돌판 앞뒤로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언약의 돌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직접 그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죠. 언약의 돌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오늘 주시와 약속하신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을 골라가지고 새겨주신 건데 나중에 모세가 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랜만에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이걸 집어던져 깨뜨려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나리로 던져 깨뜨렸다 그랬어요. 모세 한송지를 합니다. 의로운 격분이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화낼 때는 화내야 됩니다. 무골 호인처럼 맨날 허허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사랑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함께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5편 1절 4절 말씀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망령된 자를 멸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간에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와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들의 모양을 본다 돌을 깎아 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글을 새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드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써줄 거다 말씀하셨어. 훗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관된 십계명 돌판이 있었는데 그 십계명 돌판은 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최초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점이 의미심장하잖아요. 그 돌판이 깨지자 다시금 똑같은 돌판을 만들게 해가지고 똑같은 글을 새겨주셨다는 점이 정말 의미심장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실한 말씀의 성도 되어 성경을 존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완전 무결하고 정황무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난 자기의 그 이제 부하, 자기 비서나 다름없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간다 그랬어.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호렙산이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하의 말씀,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성경은 증언하는 거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옛날에 호렙산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을 언제나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오르게 되기 바래요. 늘 이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며 사명을 부여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자기의 대리자로 위임하고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14절 말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가면 될 거다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15절 말씀,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다 그랬어요. 구름은 하나님 영광의 상징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이렇게 말씀했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머물렀다는 단어가 특기할 만한 단어예요. 거주하다는 뜻이거든, 정착하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실 때도 이런 단어가 똑같이 채택이 됐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주하신 거예요. 인간 가운데 정착하신 거예요. 인간 가운데 머무르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정착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옛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듯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다 가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굉장한 일이지.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요, 그 옛날 시내산에서는 특별한 사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40일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머무신 것도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교회에 언제나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머물러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갔지만 바로 하나님을 뵌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했을 뿐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일까요? 6일 동안 기다렸는데 6일은 대기하는 기간이에요.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6일은 세상살이를 의미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에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준비하며 대기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뵙지만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다가 일주일째 되는 그날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여겨요. 기다리는 6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일곱째, 7일째 되는 날, 뵙는 날이 더 중요한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신자에게 항상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해야 됩니다.

0: 그 기간을 통해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그 어떤 대기 기간 중에 있는 성도와 있죠 여러분? 잘 기다렸다 그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성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6일 동안 대기 기간 중에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산을 내려가거나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했을 거 아니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만나주시는 그날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산 위에 나타난 여호와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여호와 영광이 마치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17절 말씀,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맹렬한 불이란 무슨 뜻인가 하니, 먹어치우는 불이란 뜻이에요. 삼키는 불이란 뜻이에요. 먹어치우고 삼키는 불.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 구름을 뚫고 타오르는 영광의 광채, 엄청난 위엄, 이걸 갖다가 먹어치우는, 타오르는 불, 삼키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작게 생각하는 망령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신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뵙기를 소원해요. 오랫동안 예배에 참여해왔던 여러분 모두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예배 자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여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를 섬기게 된 지 두 달이 되고 있네요. 소망의 기도 프로그램 제목이 저는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진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건물 옥상 공사 현장에서 튄 용접 불꽃이 우리 교회 외벽으로 옮겨붙어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건물에 사람은 없었지만 타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죠?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꾸 감사, 희망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이 아닌 그래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끄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힘겹게 붙잡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 때 그 좌절의 순간에 품는 믿음의 소망, 이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특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과 마주한 현실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소망의 기도, 기도 시간은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 지역번호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0: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포항제일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렇게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모두가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희 교회 재작년에 불이 났었어요. 정말 좌절되고 낙심 가운데 소망을 갖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담아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 부탁드릴게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함께하시고 동행하는 발걸음 속에 역사하셔서 저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절망과 좌절의 순간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40년 과정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항구를 향한 저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

0: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우리 순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815번님입니다. 1년에 한번 육회 공군이 모두 모이는 구국성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프로그램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1: 네, 육회 공군 구국성회 너무너무 귀한 성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황금 어장 같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 크게 일하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셔서 우리로 힘찬 생명의 발길을 내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육회공군 또 모임에서 구국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앞선 세대들이 이 땅을 피와 눈물로 지켜낸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나라 우리나라 인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나라를 지키고자 전후방 각처에서 육회 공군 해병대까지 모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존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들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바칩니다. 그런 중에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새 역사를 만들기를 소망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칼을 갖고 지키는 이 군인들이 기도로 무장을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구국성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니
0: 아멘.
1: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나라가 세계가 놀라울 만큼의 다 대단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기까지 앞선 세대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육해공군 장병들의 기도 속에 주님 일하셔서 대한민국이 세상에 우뚝 서게 하시고 군사강국 경제부국의 대업을 이루었으니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성회 속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장병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0: 아멘.
1: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구국성회가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7201번님입니다. 제가 제자리에서 기본적인 제 일과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해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꼭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려고
0: 네,
1: 하는
0: 맞습니다.
1: 그러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도 함께 하시니 실족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손끝을 하는 모든 일이 실수가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기뻐하실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음성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실 일 사랑과
0: 아멘.
1: 감사로 즐겁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0: 아멘.
1: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가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가 주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나 위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나는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내 아래 나를 구원하시고

0: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함께 하실 은혜로 그 하는 모든 일에 큰 성공, 하나님 영광, 아버지. 저의 삶에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이번 일들이 저의 믿음 생활에도 큰 축복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4426번님입니다. 자궁경부암 수술을 했는데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또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네. 위해서 기도를
0: 네.
1: 올려주세요.
0: 큰 수술을 받으셨네요. 네. 하나님이 네. 함께 하셔서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겠습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나기를 바라지만 원치 않을 때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문제의 근원을 말려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허락하신 이 한날도 은혜 속에 강건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도 잘 마쳐주셨으니 이제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암이 완치 판정이 되는 이후까지 그리고 남은 인생까지 재발되고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옵고 그래서 큰 병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일상의 걸림돌이 제거되게 하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건강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파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도 그 안에 부어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받지 아니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큰 병 앞에는 모두가 다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어질 땐 그 모든 역사가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번 기회가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보는 모든 가족들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아팠다면 이후에 펼쳐질 은혜는 배가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실 하나님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9326번님입니다. 할렐루야. 포항 극동방송 중보기도와 포항 동일교회 성도들 기도 덕분에 모현정 집사님 항암약이 너무 잘 들어서 복부암이 안 보인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개복해서 복강경 수술로 전환됐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시 수술합니다. 모현정 집사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네 기쁜 소식. 그러나 또 수술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서 네. 좋은 결과를 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면치 않고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셔서 사람은 내 곁을 떠나도 항상 내 곁에 와 계셔서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고통을 덜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복부암 수술을 받고자 계획이 돼 있었으나
1: 아버지.
0: 주님의 은혜로 그 암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인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이제 개복해서 복강경 수술

0: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 하나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을 때 몰랐던 그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시에 수술을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으니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수술하는 집도 의에 손길을 주님 잡아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을 수술해서 잘라낼 것 잘라내고 꿰맬 것 꿰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술 받으면서 감사와 찬송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은혜 속에 눈겨운 찬송이 넘치는 나머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암과 관련된 모든 질병은 그 몸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들어와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집사님 평생 건강한 삶에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가 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귀한 집사님에겐 건강의 축복으로 이어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수술 과정 이후의 역사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모현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4678번님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네요. 저희 사업체 자동차 수리 관련 중장비 업체인데요. 상호명에 샬롬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업체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너무 귀합니다.
0: 네, 우리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군요.
1: 네.
0: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될 수 있습니다. 같이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저마다의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 옛날은 내 사업이고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이상을 펼쳐가려는 일이었으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보니 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하는 사업도 주님의 기업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 속에 평생의 사업에 승리가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자동차 수리 중장비 업체를 이제 경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저들입니다. 우리의 무딘 손이 실력 있는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고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실력이 인정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소문나게 하시고
1: 아멘.
0: 많은 또 고객들이 찾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상호명이 샬롬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그 기업 경영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늘 이 상호명대로 이 기업 경영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경영상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또 많은 고객들이 이용해서도 하나님 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샬롬 기업체가 주님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그저 나 먹고 사는 일 생계 유지한 기업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세계에 있고 곳곳마다 펼쳐지는 일에 작은 헌신과 수고가 담겨있는 주님의 기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기업체가 그저 차만 고치는 게 아니라 더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샬롬 중장 업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자동차 수리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1: 아멘.
0: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며
1: 아멘.
0: 만사 형통의 길로 역사해 주시네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작은 것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더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별일 아닌 것 속에도 크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들이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더욱더 우리 귀한 성도님 믿음이 든든해져가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의 교회 튼튼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0: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복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중장비 업체 샬롬 상호 이 업체를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이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0: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제일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087번님입니다. 친정엄마가 혈액암 전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이 간비대와 비장비대 복수차는 것의 원인은 골수검사로 찾을 수가 없다고 다른 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PET-CT를 찍자고 하시는데 엄마가 거부하셔서 PET-CT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엄마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제일 힘든 증상이 숨이 차고 복수가 차고 입이 써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는 그런 세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1: 어머니가 아프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통이 많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만병의 통치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병자들 찾으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심각한 고통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갖고 하루하루 삽니다.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질병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함으로 소망을 갖고 새로운 날들을 향해 힘찬 꿈을 펼쳐갑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친정어머니가 혈액암 전단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인데, 주여, 그의 형편과 사정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형편 사정을 본인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 필요한 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의술적인 방법 때문에 PET-CT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일을 거부하시는 것 같아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왕이면 의술적으로도 잘 검사받고 치료를 받음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머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숨차도 하고 숨도 차고 복수도 차고 입이 써서 음식을 못 쓰는 그런 아주 잘못된 증상이 있지만 주님 다 해결해 주셔서, 아멘. 사랑하는 친정 어머니, 너무너무 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너무너무 소중한 어머니, 남은 인생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사 주님의 기적의 손길에 부탁하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사랑하는 친정 엄마 속에 큰 능력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셔서 저의 질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병이 되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8151번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다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화목하게 해주시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이들과 함께 화평을 전하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게 하소서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너희는 둘이 한몸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0: 주셔서 돕는 자 하와가 아담을 도우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되었으니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이 주,

0: 한 몸대로 하셨으니 나의 반쪽을 저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으로 더불어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들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어 축복하셔서 모범적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쏟아지는 가정, 베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의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그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순종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베풀어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 주님이 꼭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 사도 바울 곁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주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923번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한동대 31살입니다. 최수연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킥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6년이 다 되어 가도록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사오니 불쌍히 보시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긴 침묵을 지키시려 하나. 이제 길고 긴 침묵을 깨워 주시옵소서. 뇌 기능도 저하됐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서 조차도 치료법이 없어서 집에서 산소 마스크로 겨우겨우 생면부지만 하고 있사오니 후에 목자가 되어 주님께 평생 헌신한다고 했는데 주님 들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0: 네,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최수연 청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원치 않았으나 킥보드 순종 중에 사고를 만나서 뇌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 짧지 않는 이 긴 시간 속에 저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저가 생명의 자리로 밝고 환한 광명의 세상으로 마음껏 뛰고 그 나이에 걸맞는 꿈과 소망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의술도 안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어쩌면은 절망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큰 소망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엎드립니다. 6년의 세월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언제 주님이 일하실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갑니다. 벅찬 하루일지라도 벅찬 매일의 삶일지라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자로 쓰임받아 주의 일꾼이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 그냥 공허한 매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가 신실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의 발걸음이 여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서 죽었던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그 청년,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과부된 어머니에게 큰 선물로 주셨던 그 기쁨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1: 아버지.
0: 오늘 내 속에 일어나는 축복, 우리 최수연 귀한 아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1: 아멘.
0: 더 많은 기도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0: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귀한 청년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불떡 일으켜 세울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최수연 청년 하루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908번님입니다. 샬롬, 제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마음 아픈 질병이죠.
0: 네, 이런 질병이 안 오면 좋은데 네, 생각지 않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1: 네.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가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 진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병이지만 이 병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여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으로 감당할 기적 같은 역사가 저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기억력이 상실되어가는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늙어짐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점 그 머리가 밝아지게 하시고
1: 아멘.
0: 정신이 흐리지 않게 도우셔서
1: 아멘.
0: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모세에게 120살 됐던 그 노년에게 정신이 흐리지 않도록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신 은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그 나이에 그렇게 높은 산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또 넓은 땅을 바라봤던 그 건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맑고 환한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일을 일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사오니
1: 아멘.
0: 성령님이여 그 이름으로 역사하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만병의 통치자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믿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귀한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함께해 주신 포항제일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시간 나눌 수 있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제일교회 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훈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3: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방송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6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 세워진 의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조직적인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이만희 총회장 등 최고 지도부로 확대될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사법당국이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권 침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정교 유착 비리의 실체 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신천지 총무 고모 씨 등 핵심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신현욱 구리 이단상담소장 등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중앙집권적 구조상 최고 지도부의 제가 없이 대규모 정치 개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역시 수뇌부 제명을 통한 꼬리 자르기 수법을 경고하며 조직 전체의 범죄 연관성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합수본에 제출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언어장벽과 학업 부적응으로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안산시와 기독교계 다문화 지원단체가 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안산시장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학교 밖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과 대안교육 지원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 동참한 고려인 순복음교회 돈 디미트리 목사 등 교계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이주장벽과 가정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려인 청소년은 인구 절벽 시대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며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행정 인프라와 기독교계의 헌신적인 돌봄 사역 결합은 다문화 소외계층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80만 명 시대를 맞아 경기 동북권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를 지역교회 연합사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기동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4일 경기 광주 엘드림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내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연합사역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초대 이사장의 임병재 목사, 사무총장의 장윤재 목사를 선임하고 광주와 하남, 성남, 용인 등 경기 동부권 8개 지역의 민간 선교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본 협의회는 향후 한국어 교육과 의료 지원, 법률 및 비자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별 신앙 훈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을 건강한 리더십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경을 단편적인 윤리 교훈이나 교리적 주제 중심으로만 읽어내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학술대담이 열렸습니다. 칼빈 신학교 마이클 고힌 교수와 총신대 신구구원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화상 대담을 통해 한국교회가 성경 본문을 파편적으로 다루면서 선교적 소명을 잃어

0: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흰 교수는 성경의 본질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구속사의 운동인 만큼 교회가 세상 속 증인 공동체로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요소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원 교수 역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설교와 성경 공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손재영 장로가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홍은 성결교회에서 창립총회와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 손재영 장로는 취임사에서 존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협의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영성 세미나와 미자립교회 후원, 청년 리더십 캠프 개최 등 6대 핵심 실천 사업을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7도, 평양 29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오니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1: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1991년 교회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장애가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빨리 자신을 주님 곁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요. 그 후 하나님이 자신을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실 것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눈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컴퓨터의 글자를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장치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신학과정을 마치고 문서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문서선교사역을 하고 계신 윤석원 선교사님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윤 선교사님은 박수민 선교사님과 함께 쓴 책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 오직 그분만 내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하며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겠다고요. 비록 그의 육체는 꼼짝할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누리며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오직 소망으로 채워진다는 것 우리도 함께 체험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분명 그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그의 상황에서 보면 그일날 사람들은 다윗과 그 일행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반은 다윗의 마음에 더욱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에 대해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인정하고 세워준 사울과 그 측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당할 상황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과 그 측근들이 그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선한 것을 반대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승승장구하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에 대해 자신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같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 기쁨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때로는 오랜 기다림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기대가 돼서 신뢰와 기대를 갖고 더욱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지난주에 개막해서 조별리그가 한창입니다.
1: 네.
0: 북한에서도 이 월드컵에 관심이 좀 많나 본데요. 주요 경기 장면들을 보도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경기만 쏙 빼고 전했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주민들이 동요하고 또 부러워할까 봐 싶기도 한데요.
0: 네.
1: 이 남녀 축구 수준 중에 여자 축구는 북한이 참 높기는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과 비교가 될까 봐 내린 결정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뭐 올림픽에서는 그동안 남북한이 함께 단일팀을 이뤘거나 뭐 공동 입장하는 등의 교류가 있었고요.

0: 축구에서도 한동안 평양이나 서울을 오가면서 친선 축구 대회 등이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스포츠 교류가 모두가 다 지금은 끊긴 상태입니다. 1991년에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남북한이 단일팀을 이룬 적이 있었어요.
1: 네.
0: 언젠가 월드컵에도 단일팀을 이뤄서 출전할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단일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 된 그날,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펼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0: 네.
1: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찬양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했어요. 야, 월드컵에 함께 뛰는 남북한. 근데 그냥 뭐 단일 팀이 아니라 진짜 하나 돼서 하나의 팀으로 나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 네. 예. 저희가 두 손을 맞잡고 같이 입장한 적은 조금 있는 것 같아도 네. 경기 연습도 하고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도 같이 또 이렇게 큰 국제대회에서 함께 맞아요. 다시 한번 맞아요. 등장을 한다면 감회가 참 새로울 것 같아요.
0: 네. 통일의 그날 우리의 기도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복음 통일의 내일 그날 남북한이 하나 돼서 이런 월드컵을 함께 누비며 함께 외쳐서 응원할 그날 우리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보내주신 출석체크 문자들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북한과 복음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하시면서 새싹회원 우리 8764님 찾아와 주셨고요.
0: 네.
1: 샬롬 부산입니다. 검사 결과 확인하러 병원 가는 길입니다.
0: 검사 결과. 네.
1: 네, 긴장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염려하지 않고 조심히 다녀올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1: 아멘.
0: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건강 또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서천에서도 충남 서천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경기도 부천에서도 오늘 들어오셨어요. 고향에서도 대전에서도 출석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4316님 부산 사상구라고 변함없이 오늘도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출석 남겨주셨습니다.
1: 당첨이 안 돼도 방송 계속 들을 거예요 하시면서 2755님이
0: 네.
1: 지금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거의 출석을 해주셨어요.
0: 네.
1: 어떻게 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2755님께 출석 선물을 드려보고요.
0: 네.
1: 새싹회원으로 찾아오셨던 우리 두 분 8764-8432님께도 선물을 드릴 텐데 이렇게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세요.
0: 네.
1: 뭐 선물도 준비가 돼 있지만 함께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잖아요.
0: 그래요, 그래요.
1: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아이, 날이 더워서 산책 나왔는데요. 방금 찬양 듣는데 이 찬양 소리에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4122님 남겨주셨는데
1: 네.
0: 우리 한반도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여러분 더 힘차게 또 찬양도 더 크게 같이 따라 부르시고 뭐 가게나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크게 트세요.
1: 네.
0: 주변 분들 듣고 함께 시원해질 수 있도록. 이야, 하얼빈에서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1: 그러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또 우와.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0: 아마 이분은 조선족이나 중국인이신 것 같은데 성함이 보니까.
1: 세상에.
0: 그죠?
1: 아유, 선물을 어떻게 보내드릴 수, 어떻게 야. 보내드리지?
0: 저희 방송사 한번 오세요. 저희가 선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복음 통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OEP데이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우리 단어 퀴즈 시간 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에서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형제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1: 또 다른 은혜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신청 찬양까지 끝까지 받고 있습니다.
0: 네,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이 50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전해드릴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텐데 네. 월드컵 기간이라 오늘 좀 축구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1: 축구 용어 중에서 또 다양히 다르잖아요.
0: 맞아요. 표현이.
1: 근데 이게 축구가 다들 대중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보금통이 됐을 때 정말 많이 같이 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축구 용어들이 대부분 영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순화를 했는지 오늘은 그래서 북에서 순화한 그 축구 경기 용어를 듣고 우리가 쓰는 영어식 표현이긴 하지만 네. 어떤 용어일지를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여오실 수 있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아, 오늘따라 경기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1: 아유, 오늘따라 못해요. 친성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0: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발이 그냥 아예 안 맞는 느낌이야.
1: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연락이 잘 안 되는구만요. 자꾸 뺏기는 걸 보니.
0: 어? 나 연락 잘하잖아 자기한테. 뭐가 연락을 안 했다는 거야?
1: 아니 저기 보시라요. 문지기가 멀리 졌으면 선수들끼리 연락을 자주 잘 해야 되는데 자꾸 끊기잖아요.
0: 아 그래. 북에서는 저거를 아 연락이라고 하는구나. 어 그러네. 이 영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와 연락이라고 이게 말이 되네.
1: 남북한 운동 영어도 참 다르단 말입니다. 아무튼 선수들은 연락 잘 하고 민수 씨는 밖에 나가면 연락이 잘 돼야 돼요. 알겠죠?
0: 네.
2: 민수 씨는 밖에 나가면 연락 잘 돼야 돼요 했더니 남편의 반응.
3: 아유. 네. 현실적이에요. 너무 잘해요. 연기를.
2: 자, 연락이 자꾸 뭐 끊기더라.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쵸? 대표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와 선수들끼리 이렇게 공을 주고받는 것들을 이렇게 입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에서는 연락하다라고 합니다.
3: 네.
2: 자, 그거를 우리는 어떤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보기 드립니다. 1번.
3: 패스하다.
2: 패스하다. 패스다. 2번.
3: 스로인.
2: 스로인이다. 자, 연락하다는 우리 축구 용어로 뭘까요? 막 손흥민 선수가 막 이강인 선수나 막 이렇게 주잖아요.
3: 네.
2: 막 여기저기 이렇게
3: 그쵸.
2: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을 중간에 안 뺏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찔러 넣어줘야 되는데.
3: 근데 제가 축구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스루인이란 단어 요거
2: 이것도 처음 들었어요?
3: 그쵸? 네. 아까 얼마 안 됐어요.
2: 아, 그래요?
3: 월드컵에 관심까지 정말 안 봤나 봐요.
2: 네, 좀
3: 듣기만 했고 아 저런
2: 관심 좀 가져주세요.
3: 스루인이라구나.
2: 네, 알았죠? 자, 1번이
3: 패스하다.
2: 2번이
3: 스로인,
2: 스로인이다.
3: 거죠?
2: 그렇습니다. 네. 자, 연락하다는 북한어 표현이고 우리는 연락하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거 연락 등급 월드컵 선수 가운데 전체 1위를 했대요. 이야. 그만큼
3: 진짜요?
2: 이게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찔러놓고
3: 네.
2: 이 연락을 잘 해주는 거예요.
3: 근데 이게 우리의 연락은 사실 다른 연락이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그 정보를 연락해 주는 것 같긴 해요.
2: 그렇죠. 네.
3: 받아라 하고서.
2: 맞아요. 잘 건네주고.
3: 그죠.
2: 잘 전달해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연락하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3: 패스하다.
2: 패스하다. 2번
3: 스로인.
2: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4835님.
2: 네.
3: 멕시코전 때도 연락이 잘 돼서 승리했으면 아멘. 좋겠어요.
2: 금요일입니다.
3: 아멘.
2: 모두가 응원하자고요. 자, 찬양 함께 하시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만나볼 텐데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3: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와 함께 찬송합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4: 네.
3: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5: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로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극동방송 약 5년 전 러시아에서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 오늘 바로 만나봅니다.
6: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24시간 밤낮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 땅에서의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20대의 청년 우리 형제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6: 네, 김준우 형제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남한의 곳곳에 있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3: 네, 반갑습니다.
6: 떨리진 않으세요? 방송 처음이시죠?
3: 네, 처음이에요.
6: 네,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된 그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3: 네.
6: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3: 아, 제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6: 평안남도?
3: 네네.
6: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 근처에 사셨어요.
3: 네, 이제 평양이랑 이제 가장 가까운 도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네.

0: 수도권이라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북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0: 네, 그냥 이제 평안남도도 그냥 지방이긴 해요. 사실 그냥 평양만 이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양이 수도고 이제 뭐그 외의 지역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평양에 오고 갈 일도 덜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0: 네, 맞아요. 뭐 견학도 가고 뭐 이제 친척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뭐 평양에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1: 우리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0: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1: 그럼 북녘에서의 그 모습, 10대 때 거기서 주로 보내셨을 텐데, 10대까지. 그때 모습이 좀더 생생할 것 같아요. 우리 준우 형제님이 기억하는 북한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0: 제가 생각하는 북한 땅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을 상상해 보면 그냥 친구들, 친구, 부모님, 가족, 친구, 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1: 뭔가 어릴 적 추억이 녹아있는
0: 네, 맞습니다.
1: 곳이네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또
0: 네.
1: 교류가 되면 얼른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0: 네, 맞아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1: 우리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또 북녘 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잖아요.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언제쯤 어디서 들으셨던 거예요?
0: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거의 한 6년 전이긴 한데 제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어폰 그 줄이 달려 있는 이어폰을 뭐라고
1: 네,
0: 하죠?
1: 줄 이어폰인데
0: 아,
1: 북한에서
0: 줄
1: 얘기하는
0: 이어폰.
1: 레그 레시바?
0: 레시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꽂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 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1: 갑자기.
0: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연속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어 이거 내 핸드폰에 없는 노래였는데 하고 봤는데 이제 그 방송이 켜진 거예요.
1: 잘못 누르셨군요, 라디오 그 버튼을.
0: 네, 뭐 제가 잘못 눌렀는지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게 왜 켜졌는지 뭐 아마도 잘못 눌렸을 거예요. 뭐 버튼이.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1: 근데 이게 버튼이 눌리고 주파수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는 극동방송인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차차 인식을 하셨던 거겠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느꼈던 건가요?
0: 아, 그게 당시에 한국 말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한국 방송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북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정권에 있을 때다 보니까 그 이제 한국 그 콘텐츠나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극동방송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어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고 이제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신앙 관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아 어떤 이제 종교 방송이라 이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켜고 이제 방송 종류들을 다 봤어요. 거기 뭐 KBS 방송도 나오고 다 있더라고요. 거기 뭐 서울 방송인가 그것도 뭐 있었고 근데 내가 그때 아 이거 처음에 들었던 방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요. 나 그때 이제 나중에 아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6년 전쯤 러시아에서
0: 네, 맞아요.
1: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0: 아, 저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 진짜 라디오가 저는 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제 헤드폰이.
1: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0: 네, 그게 아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못 듣겠지 했는데 진짜 우연히 노래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진짜 켜질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 극동방송이 켜질 줄은
1: 어떻게
0: 진짜.
1: 딱 라...

0: 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1: 네.
0: 앱이 다 켜졌는데 그것도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는 것도
1: 네, 좀 신기합니다.
0: 뭔가 이 휴대폰을 보급하신 분이 거기에다 맞춰도
1: 네, 아마 뭐이 절에 쓰시던 분이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
0: 그것도 브로커 통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구하신 거겠죠?
1: 네,
0: 왜냐면
1: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브로커는 아니고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북한에서 저희 선배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0: 진짜요?
1: 네.
0: 그러면 더 뭔가 감사한데요?
1: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 선배 중에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뭐 제가 이제 장담 못하지만 뭐 우연히 뭐 켜지고 그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게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0: 근데 처음에 그걸
1: 네.
0: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으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방송이 그 방송인지 그 느낌을 어떻게 아셨어요?
1: 그 방송이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 나쁘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뭐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0: 세상에.
1: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심정이 힘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더그 방송이 제 뭔가 기억 속에 이제 딱아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 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0: 그 처음 들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이라도.
1: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하나님이란 단어 그것밖에 솔직하게 이제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우연히
0: 그쵸.
1: 들었던 거라서 생각은 잘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뭔가 진행자가 얘기하는 멘트였어요? 아니면 찬양도 들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처음에 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노래가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알았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노래인가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어떤 그뭐 네,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제 하시는 그
0: 멘트가
1: 멘트가
0: 있었군요.
1: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이제 되게 부드러우셨 그 뭔가 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0: 뭔가 이 언어를 비교했을 때도 그 조선 말이랑 그 북한 말이랑 그리고 여기 표준어랑 비교했을 때
1: 네.
0: 그 차이도 부드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0: 차이로도.
1: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 뉴스에도 이제 가끔씩 북한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0: 그쵸.
1: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혁명적으로 이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는 이제 너긋너긋하고 이제 좀 자근자근한 이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
0: 자긋자긋.
1: 혁명적으로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을 때는 되게 살아요. 뭔가 심적으로 너긋너긋해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근데 지금 말씨가 이게 투 뒤에 좀 그것만 그렇지 사투리가 좀 있는 거 말고는
1: 네.
0: 되게 노곤노곤 자근자근하세요.
1: 아, 제 목소리요?
0: 노곤 잔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1: 아, 네, 저 지금 이제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0: 그럼 북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었어요? 혁명적으로?
1: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0: 진짜요?
1: 네.
0: 상상이 안 돼요.
1: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서야 되고 그 나서야지 이제 뭐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네 이제 뭔가 아저 사람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당에 좀 충실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 좀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는 좀 씩씩하고 좀 혁명적으로 이제 그 웅변 같은 거를 하는 편이고 네 이제 뭐 한국 또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이제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땐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0: 네.
1: 그 많이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0: 그래서
1: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1: 뭔가 이렇게 채널도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0: 네.
1: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또 채널이 참
0: 맞아요.
1: 말은 우연이지만

0: 준호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우연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0: 아멘.
2: 우리 준우 형제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우 형제님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9688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북한 출신 분들 가운데도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0: 맞아요.
2: 네.
0: 사회가 그렇게 뭐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혁명적으로
2: 네.
0: 하게끔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2: 네. 자, 생방송 OFP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8분 향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을 북쪽에서 들으셨던 분들의 간증 이어드릴 거고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연락하다. 연락하다라는 축구 용어가 있어요. 이
2: 네.
0: 용어가 무슨 뜻일지 1번이 패스하다.
2: 패스하다. 2번이
0: 스로인.
2: 스로인입니다. 자, 연락하다라는 축구 경기 용어 북에서 쓰는 말인데요. 우리는 경기 중에 1번 패스, 2번 스로인.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1: 1번 패스하다가 정답입니다.
0: 네, 패스입니다. 월드컵 기간에는 저희가 종종 이런 경기 용어를 많이 문제로 드릴 것 같은데,
1: 네.
0: 자, 보내주신 정답 문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랜만에 보냅니다. 시골에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 사모예요. 하나님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1번 패스하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신 스사키온 사모님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 개인택시 기사님이시래요. 우리 0317님 오늘 50대 마지막 생신이시라고 남겨주셨는데
1: 네.
0: 정답 맞추셨고요. 이분 저희가 좀 선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0: 네, 우리 0317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연락이 잘 돼야 된다는 거는 패스가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0: 네, 맞아요.
1: 너무 덥습니다. 0565님.
0: 오, 오늘 보니까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인가? 뭐 이렇게 예보가 있었는데.
1: 아이고.
0: 밖에 계신 분들은 네. 수분 섭취 잘 하시면 좋겠고요. 아, 저 몇 번 보냈는데 사연이 소개 안 됐는데 다시 포기 안 하고 보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저 이제 연락하지 말까요? 뭐 연로한데 연락도 자주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소개도 안 돼주셔서 하셨지만 구력이로님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1: 그리고 원주에서도 보내주신 8952님 계시고요.
0: 네.
1: 인천에서 버스 운행하면

0: 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1번 할렐루야 하시면서 8553님 어우
1: 네,
0: 반갑습니다.
1: 우리 7636님은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 축구가 패스를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이번 멕시코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7233님, 결혼 20주년이라 강릉 왔어요.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0: 와, 이 강릉 결혼기념일에 여행 가셔서도 극동방송을 빼놓지 않고 들으신
1: 너무
0: 거잖아요.
1: 바람직한 가정
0: 그니까요, 그니까요. 저희
1: 부부네.
0: 7233님께 먼저 첫 선물 드리고요.
1: 네.
0: 아까 0317님도 드리고, 식곤증을 극동방송으로 깨우신다는 9992님을 선물로 한번더
1: 아,
0: 끼워드리면서.
1: 예.
0: 그리고 늘 살아계신 주님께 패스하는 게제 기도입니다. 연락하는 게제 기도예요. 주님께 그렇게 잘 패스하는 삶이 되기를 도와주세요
1: 아멘.
0: 하시면서, 전주에서 5189님 보내주셨는데
1: 네.
0: 선물 드리고요. 청주에서 찾아와 주셨어요. 0360님, 그리고 4093님까지
1: 네.
0: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오늘 선물 링크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답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1: 예. 북한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9469님도 문자 주셨고, 처음 문자 주신 3972님, 오늘 쉬는 날이라 이 방송 처음 듣는데요. 찬양도 좋고 퀴즈도 너무 재미있고 앞으로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하면서 문자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정답도
0: 아유,
1: 맞히셨는데,
0: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자주 연락 주세요 하셨죠. 자, 그 찬양 마커스 워십의 꽃들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2적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0: 더
1: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2: 듣고 싶어서 이렇게 국동방송을 채널 주파수를 맞췄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듣다 보니 출근 시간대 프로그램들이 마음에 또 많이 와닿고 차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뭔가 함께 하고 싶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국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신기했습니다. 아나운서분을 직접 보자마자.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사업 홍보차 극동방송을 들렀다가 더욱 가까운 애청자가 되신 김태영 집사님을 만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춘천의 하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장성자 원자이시고요. 너무 귀한 분이시고 저희 성도님들은 가족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끈끈하고 그런 관계로 맺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 김태영 집사님은 원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자마자 좀 많이 너무 많이 마음도 그렇고 어떻게 누구한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0: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겠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러면 설교를 들어볼까? 교회를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 발로 처음에는 가게 됐습니다. 4개월 된 아이를 안고 갔는데요. 교회 문을 열었을 때 찬양 중이었는데 앉자마자 너무 많은 눈물이 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처음에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는 약간 숙제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됐고 세상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함과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느낌, 마음으로 채워지는 느낌들 때문에 더욱더 친근감 있게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김태영 집사님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쭤봤습니다.
0: 이제 웨딩이라고 하면 너무나 이렇게 크게 광범위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제 일륜지 대사잖아요. 이런 결혼을 함께 준비를 해드리면서 어느 장소부터 어디서 결혼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결혼을 하시고 싶은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웨딩으로 해서 모든 거를 뭐 식사 부분, 뭐 드레스나 뭐 스튜디오 촬영 등 이런 것들을 다 웨딩으로 해서 한꺼번에 준비를 하셨다면 저희들은 조금 더 세분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애물이라든지 한복, 전자제품까지도 저희가 같이 제휴를 맺고 있어서 이제 친구 업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랑 신부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김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만나고 1분 찬송을 협찬하는 방송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시게 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 이제 출근길에 제가 뭐 다른 뭐 강의를 듣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듣다가 또 찬양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채널을 주파수를 맞췄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듣다 보니 출근 시간대 프로그램들이 마음에 또 많이 와닿고 차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뭔가 함께 하고 싶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국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신기했습니다. 아나운서분을 직접 보자마자. 처음에는 그냥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홍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앞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이 방송을 듣고 이걸 함께 하다 보니 아, 이 전파 선교라는 그 멘트가 좀 더 마음에 와닿고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선교나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극동방송이기에 우리의 이웃들이, 북녘의 동포들이, 땅끝 백성들이 이 극동방송을 듣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쥬라빠 안녕. 우리 둘 모두 힘든 시기에 일을 시작해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색 안 하고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와이프랑 같이 살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많을 테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표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이 돼서 또 다른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라, 형제 자매 없는 혼자지만 너무나 씩씩하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또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엄마는 지우리가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항상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또 엄마 아빠랑 있을 때 엄마 아빠보다도 더 엄마 아빠를 챙기는 것 같아서 너무

0: 감사하고 고맙고 지금처럼만 그렇게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고마워요. 사랑해요.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이죠. 김태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저희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 앞에 아직 못 오셔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드는 복소리. 오늘 김태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경건함과 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덕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를 잘 사랑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계속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어렵죠. 왜냐하면 서로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가 생기기 쉬워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다 그러죠. 바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굉장히 지식이 많은 그리고 은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합니다. 또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요, 성도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되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성도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사랑할 때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형식

쪽으로 사랑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어야 이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강해지는 거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꾸 변

197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상금이 2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달러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968년도에 국내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통해서 약 20여만 명의 영세민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결국에는 죽을 때 되어서는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항상 병원이 없고 또는 약국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기를 늘 즐겨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평생을 그들의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는 뭐 예하는 끝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고집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지역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2절 말씀해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날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장막문에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맞은편에 낯선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영접을 해요. 왜 달려가서 영접을 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너무 뜨거우니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자기 장막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씻기고 또 편안하게 쉬도록 하죠. 그리고 급히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떡을 만들어서 이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손님 대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관습이었고 또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사를 강권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면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인은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이 엘리사를 위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데 있어서 막 대단한 대접이 아닐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대접이 되는 거예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잊지 말라. 반드시 뭐 하라는 거죠? 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것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만큼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해요.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긍휼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곧 도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곳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제사장, 보고 지나가죠. 두 번째 사람, 레위인, 똑같이 보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생각하면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가던 길 빨리 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곳은 강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생각했으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에 헌데투성이인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습니다. 이런 부자는 돈이 많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호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런 호의도 베풀지 않습니다. 전혀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긍휼한 마음을 전혀 가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표현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어서 빨리 가시라고.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 자신도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무리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무리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생각한 것이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마음을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0: 그래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함께 교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아낌없이 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겠습니까? 처음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근데 처음에 교회 왔는데 교회의 사랑이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외치는 곳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저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형제의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겪잖아요. 그럴지라도 계속 사랑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고난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함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자, 6월 17일 수요일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을 혹시 잠깐 떠난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았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 그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자,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로 하루 연기해서 오늘 보물 퀴즈를 합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지금 이제 보물 퀴즈 낼 거니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일단 꺼내주십시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분들을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0: 교회 다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데 옆에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신 분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정답만 주신 분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풍암교회 전영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1: 자, 한 오늘도 10년 만에 만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신 전영찬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 핸드폰을 이제 꺼내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어디로 꺼내셨어요. 정답을 보내면 됩니까?
1: 예,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 예.
0: 샵 1069
1: 예.
0: 우물정 1069번으로
1: 예.
0: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어느 지역이든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1: 예.
0: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그 어플에서 무료 예.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이 큰 목소리에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 계십니다.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주무실 시간인 것 같은데
0: 네네.
1: 깨셔요. 깨셔요. 자, 이 시간에 깨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대학은 벌써 방학이라 기숙사 짐 빼러 춘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0: 아, 벌써 대학은 지금 방학을
1: 방학이네요.
0: 한 곳이 있군요.
1: 예.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방학 이제 시험 봤습니다. 네. 지난주 시험 보고 이번 주 시험 보고.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이 피아노 학원 기다리면서 듣고 계시는 2042번님.
1: 예.
0: 구미8858번님도
1: 예.
0: 듣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퀴즈를 내 드릴 텐데
1: 예.
0: 이제 제시어를 네 가지를 드릴 겁니다. 제시어.
1: 예.
0: 제시어 네 가지. 처음에는 좀 어렵고 점점 힌트가 나올 겁니다. 이 제시어를 듣고 여러분께서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 주시면서 혹시 무교나 방학생들은 한 문자로 따로따로 따로,
1: 예,
0: 따로따로 따로 주시면 저희가 몰라요.
1: 예, 하루 종일 찾아야
0: 제발,
1: 돼요.
0: 여러분 제발 한 예, 문자로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1: 한 문자로 쭉 예. 써주시면 됩니다.
0: 그리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1: 예.
0: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0: 기회를
1: 드립니다.
0: 드리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1: 선지자입니다.
0: 첫 번째 제시어는 이제 선지자네요. 선지자.
1: 예, 선지자.
0: 선지자.
1: 예.
0: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오늘 예. 정답은 누구일지. 두 번째 제시어.
1: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0: 다윗의 조언자.
1: 예, 다윗의 예. 조언자.
0: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다윗 옆에 예.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1: 예.
0: 조언을 했던 사람인데 세 번째 제시어.
1: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한 자입니다.
0: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했던
1: 예.
0: 사람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제시어 나갑니다.
1: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입니다.
0: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
1: 예.
0: 오, 이쯤 되면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은데.
1: 예.
0: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생들
1: 예.
0: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1: 예.
0: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옆에 방학 적어주시되 몇 년 방학까지 적어주시면 좋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교회를 3년 쉬고 있다
1: 예.
0: 하시면 3년 방학
1: 예.
0: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 그중에서 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드리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예.
0: 자, 힌트 있나요, 목사님?
1: 있습니다, 있습니다.
0: 힌트.
1: 하나님께서
0: 예.
1: 이자를 다윗에게 딱 보내가지고요.
0: 예.
1: 그냥 너희놈 하고 막 소리쳤던 예. 그 선지자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선지자 어떤 선지자 이름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박현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제시어 목사님, 예. 이 방송을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예. 지금 보물 퀴즈 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네 가지 제시어를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맞추는 지금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1: 예.
0: 지금 막 들으신 분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이미 정답을
1: 빨라. 이미 빨라 이미, 막 엄청 빨라.
0: 빨라요.
1: 와.
0: 1073번님이
1: 예, 축하합니다.
0: 엄청 빨라요. 1073번님 선물 드릴게요.
1: 선물 드려야죠.
0: 8291번님도 엄청 야, 빨랐어요.
1: 8291. 오, 와 이거 막 이름이 참 번호가 진짜 좋네.
0: 3857번님도 예, 엄청
1: 3857.
0: 빨라요.
1: 와.
0: 오, 엄청 빨라요.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근데 우리는 또
1: 중간도 괜찮습니다.
0: 이 중간. 세상에서 빠른 사람들만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예. 그럼요.
0: 좀 느린 사람도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좀 느린 사람
1: 예
0: 자 여기 2044번님 와 이제 막 축하합니다. 문자 주신 분
1: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2044번님
1: 엄청 축하합니다 야 늦게 와도 괜찮네
0: 중간은
1: 가죠 중간은 가 중간도 괜찮습니다
0: 중간 가는 예. 누구를 할까요 누구를 할까요
1: 예 딱 이분
0: 자 예 3825
1: 예 3825
0: 예 아유 382 안 되겠네
1: 예
0: 땡입니다. 땡.
1: 예, 맞네. 아,
0: 이사야 선지자라고.
1: 아, 아니야. 잘못했어.
0: 땡입니다.
1: 아이, 빨리 다시 바꿔줘요. 빨리.
0: 4119번.
1: 어.
0: 네. 4119번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자, 네 가지 제시어 목사님 다시 한번 주세요.
1: 예. 선지자이고요.
0: 네.
1: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자입니다. 다윗에게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 바세바 사건을 질착하게 만

0: 만든 그 사람입니다. 예. 와더 이놈 하면서
1: 바세바 사건을 질책하게 만든
0: 예.
1: 선지자.
0: 선지자.
1: 다윗의 조언자 옆에 있었던 사람.
0: 예.
1: 자, 이쯤 되면 알겠죠, 여러분? 샵 1069
0: 예.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혹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0: 예.
1: 몇 년 방학,
0: 예.
1: 뭐 무교
0: 예.
1: 이렇게 좀 써주시고
0: 예.
1: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다
0: 예.
1: 통화 가능 써주시면 저희가 선물
0: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수 있는 드리겠습니다. 기회.
1: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0: 예, 샵 1069 우물정 1069 뭐 50원 여기 조금
1: 그렇습니다.
0: 부드럽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보기도 이제 드디어 내볼까요? 예,
0: 드려야죠.
1: 보기 드려야. 없이는 내가 못 맞춘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 아, 그럼요.
1: 보기 주십시오.
0: 1번 나단, 2번 조나단, 3번 마이클 조단,
1: 네.
0: 4번 방탄소년단.
1: 그렇습니다.
0: 예.
1: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0: 예, 정답 맞추세요.
1: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0: 아, 5번도 있어. 부부사기단.
1: 그렇구나.
0: 예.
1: 부부사기단.
0: 예.
1: 자, 나단, 조나단, 마이클 조단, 방탄소년단, 부부사기단.
0: 예.
1: 정답 아시겠다. 샵 1069번으로.
0: 예.
1: 방학생, 무교생들에게는 무조건
0: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드립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1: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서울수신문자로 어디서든 샵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서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저희 마구 기다립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이노스 듀엣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물 퀴즈 냈습니다. 목사님,
1: 예.
0: 목소리에 힘이 나요.
1: 어이구요.
0: 역시 최고예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보기에 완전 빵 터졌어요.
1: 아, 저도 터졌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0: 자, 그러면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부부 사기단이냐, 정답은 바로
1: 나단 선지자입니다.
0: 나단. 그렇습니다. 나단. 예, 예, 나단. 예, 예, 나단입니다.
1: 나단.
0: 조나단 아니에요.
1: 예, 조나단, 예,
0: 나단입니다.
1: 아니에요. 내가 조나단 좋다고 조나단 아닙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예, 다윗이 바세바,
1: 예,
0: 이렇게 간음 사건 이후에,
1: 예,
0: 나단이 이제 한 1년 뒤인가 얘기했던가요? 예. 시간이
1: 사실 이제, 예, 임신 돼 가지고 거의 낳기 바로 직전이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숨기다 숨기다 이제 들킨,
0: 그렇죠,
1: 거죠. 이제.
0: 나단이 가 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1: 예,
0: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서,
1: 예,
0: 이런 나쁜 사람
1: 부자와 가난한 자 예를 들면서,
0: 그쵸,
1: 하나님께서, 예, 바로 이름 죽여라 그랬더니,
0: 예,
1: 바로 당신입니다,
0: 그렇죠,
1: 라고 소리쳐가지고 그냥, 예, 그냥 다윗이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지니까 하나님이, 예, 너 죽이려고 했지만 너 용서해 주다, 그렇지만 네 자녀는, 네가 너 임신한 그 자녀는 내가 죽이마,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0: 네네.
1: 오늘 사실은 이거,
0: 네,
1: 이거 비밀스러운 얘기지 말이에요.
0: 네네.
1: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우리 나단 선지자처럼 오늘 방송이 새끼라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0: 네네네.
1: 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0: 그렇죠,
1: 말씀,
0: 그렇죠,
1: 들어라.
0: 그렇죠. 예. 나단이 정말 용기 있게,
1: 그렇죠,
0: 다윗의 잘못을 딱 지적합니다.
1: 아, 잘못하면 나단, 예, 죽어요.
0: 그러니까, 예, 아주 용기 있게.
1: 죽고.
0: 용기 있게.
1: 예.
0: 저도 여기 마이크 앞에 오면은 그냥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 가세요 막 밀어붙이고 뭐 그냥
1: 우리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0: 안 가면 어떻게 뭐 이러면서
1: 극등방을 들으세요. 생명이 있잖아요. 네,
0: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나단도 용기 있고 좋지만,
1: 예,
0: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1: 아,
0: 저 나단 입중은 뜨는 뭐 이런 거 없이,
1: 그렇죠,
0: 거기 바로
1: 말씀을
0: 무릎 꿇고,
1: 그렇지, 무릎 꿇고 회개한,
0: 나다, 예, 내가 잘못했다,
1: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0: 그러니까
1: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0: 네,
1: 회개한 그 모습에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
0: 그렇습니다,
1: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 예,
0: 정말 네가 합한 자다, 내,
1: 그렇죠,
0: 마음이 합한,
1: 내
0: 자다,
1: 마음이 합한 자다,
0: 우리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1: 그렇죠, 실수하죠,
0: 간음 강간했던, 예, 사람이잖아요.
1: 예. 그럼요.
0: 다윗이. 근데,
1: 예,
0: 나단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1: 예,
0: 바로 회개하고,
1: 맞아요,
0: 눈물로
1: 이 시간 바로 그게 필요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혹시 다윗처럼 이 시간에 찔림이 있어서,
1: 예,
0: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분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1: 예,
0: 합한 자입니다.
1: 아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셔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예. 예.
0: 자, 오늘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지,
1: 예,
0: 기대가 됩니다.
1: 예.
0: 오늘 보기 진짜 웃겨라고 하는 분들도 꽤 되고요.
1: 예.
0: 오늘 뭐 무교,
1: 와, 오늘 웬일입니까?
0: 뭐 무교생들 뭐 작정했나?
1: 작정했나? 오늘 완전히 작정하신 것 같아. 지금
0: 뭐 무교생이,
1: 쭉쭉 오셨네.
0: 무교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1: 예, 오늘.
0: 자, 일단

0: 일단은 그래도
1: 그래도
0: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먼저 한번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1: 예, 예.
0: 일단 이분을 전화를 한번 해보겠는데.
1: 예.
0: 이분은 처음에 베드로라고 했었어요.
1: 예, 베드로 맞나요? 맞겨나지 베드로는 이거 조금 비껴나가긴 했어도요.
0: 네. 예. 다시 또 바꿨어요. 나단으로.
1: 예. 예.
0: 눈치 빠르게 바꿨습니다.
1: 아.
0: 자. 3510번님 전화드립니다. 3510.
1: 예. 3510번님.
0: 네.
1: 지금 일반 전화 갑니다.
2: 누구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아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지금 혹시 블루투스라든지 스피커폰이라면 제대로 한번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음질 때문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 주시고 이어폰이면은 그냥
2: 예.
0: 예, 바꿔 주시겠어요? 지금 소리가
2: 잠시만요.
0: 예, 소리가 지금 좀 울리고 그래서요.
1: 예. 예.
0: 여보세요?
1: 어렵습니다.
0: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네. 예.
1: 이분 지금 전화...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예. 3510번님 베드로라 했다가 나단으로 바꿨습니다. 급하게 바꿨어요.
0: 자, 신호 다시 가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1: 야, 이거 어쩐 일일까요?
0: 저희가 그러면 이분은
1: 예.
0: 이따가
1: 예.
0: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1: 예.
0: 그러면 다른 분을 한번 전화를
1: 예.
0: 해보겠습니다.
1: 5년째 방학이네요. 2010번님.
0: 2010번님.
1: 예.
0: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5년 방학생 2010번님. 자, 2010번님 신호 가고 있어요. 전화 안 받으시네요. 아이고.
1: 일반 전화. 예, 일반 전화입니다.
0: 자, 요즘 우리 2010번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예, 스팸인 줄 알고 보통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받으셔도 됩니다. 2010번님.
0: 자, 2010번님.
1: 5년째 방학입니다.
0: 극동 방송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3: 선생님 전화
0: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전화를 다시 한번 5년째 방학입니다. 2010번님 받아주시면 오늘 생명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은혜의 문도 열립니다.
0: 자, 2010번님 다시 전화 걸고 있어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1: 일반 전화거든요. 이런
0: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1: 문자 한번 보내시고 어디 가신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1: 예.
0: 다음 분.
1: 예.
0: 다음 분은 누구를 해야 될까? 자.
1: 예.
0: 오늘 전화할 분은 많이 있거든요.
1: 예.
0: 2937번.
1: 예. 일반 전화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0: 자, 2937번님께 전화 드립니다. 나단 맞춰주셨고
3: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이제 끊은 거거든요.
1: 예.
0: 자,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고
1: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걸어야죠. 그래도
0: 자, 오늘 좀 험난하지만
1: 예.
0: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 예.
0: 해보겠습니다. 2937번 일반 전화 극동 방송이에요. 받아주세요.
1: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로 지금 울리는데 받아주시면
0: 아이고 2937번 안 받으시네요.
1: 이런 참
0: 자 그러면
1: 예.
0: 이번에는 이제 무교생 한번 해볼게요.
1: 와, 이거 무교생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4631번님
3: 고객님 지금 가신
1: 4631번님 무교생인데 분명히 이분은 누가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또 뭐 우리 잘 아는 이야기니까 또
0: 자 무교생
1: 예, 예.

0: 우교생.
1: 예.
0: 자, 신호 갑니다.
2: 네, 여보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받아주셨습니다. 자, 극동방송
2: 네?
0: 저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근무 중이에요.
0: 아, 근무 중이세요? 근데 근무 중에 어떻게 라디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가지고.
0: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서. 네. 나단이라고 정답도 맞춰주셨고 무교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2: 네.
0: 지금 교회를 안 다녀보셨나요?
2: 아니, 어렸을 때 다녔어요.
0: 어렸을 때 다녀봤어요. 동생이 네. 들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뭐 연락이 왔어요? 아니면 동생하고 네, 지금 같이 듣고 있나요?
2: 연락이 왔어요.
0: 연락이 와서 지금 한번 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2: 네.
0: 혹시 지금 그럼 방송 계속 듣고 있다가 전화 받았어요?
2: 아니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서요. 방송을 못 듣고 있어요.
0: 아까 퀴즈 낼 때는 네. 방송을 들으셨군요.
2: 네네.
0: 오늘 방송 처음 들으셨겠네요?
2: 네.
0: 오. 와. 동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인가봐요.
2: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요?
2: 전주예요.
0: 전주.
1: 전주.
0: 오, 네. 동생도 전주에 있어요?
2: 네.
0: 그렇구나. 어떻게 그래도 일하시는 거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방송을 들으실 수 있나봐요.
2: 네.
0: 다행입니다.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자, 어렸을 때 그 예.
2: 지금 방송 중이세요?
1: 네, 생방이에요.
0: 네, 지금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 걸었어요.
2: 네네.
0: 앞에 계속 다른 분들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4631번님이 지금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2: 아, 그래요?
0: 전화를 엄청 안 받으셔서 예.
2: 네.
0: 아유, 애타고 있다가 딱 받아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 예.
2: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0: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은
2: 네.
0: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또
2: 네.
0: 동생이
2: 네.
0: 또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2: 네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2: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2: 네.
0: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네.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네.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2: 네.
0: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2: 네.
0: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2: 혹시 주얼리는 뭔가요?
0: 주얼리는 이제 저희가 네. 문자로 드리면 거기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2: 아,
0: 집으로 배송되는.
2: 아.
0: 주얼리 드려요?
2: 네.
0: 알겠습니다.
1: 아이, 저 동생도 줘요. 동생도.
0: 동생.
1: 동생.
0: 동생 지금 동생이 지금 듣고 있겠네요.
2: 예.
0: 동생.
1: 동생도.
0: 동생. 돼요. 동생 한번 동생에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2: 아, 동생아 고마워.
0: 동생 이름도 한번 불러보면서. 네.
2: 윤지혜야.
0: 예. 지혜야 하면서 또 한번
2: 해주세요. 지혜야 고마워.
1: 동생 것도 선물.
0: 동생 어떤 거? 동생은 어떤 거?
2: 동생도 같이 주얼리.
0: 동생도
2: 해주세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자, 동생도 네. 주얼리. 자, 우리 4631번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2: 네.
0: 예. 한번 네. 그 교회 좀 다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 인생 살면서 아니, 해본 적 없으세요?
2: 아, 계속 동생이 교회 다니라고 하긴 하거든요.
0: 예, 예. 네.
1: 이럴 때 동생
2: 때 다니고
1: 소원도 좀
2: 막상 가려니까 좀 엄두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럼 동생하고 같이 가요.
0: 동생이 전주에 동생, 있다면서요.
2: 예, 지역이 네, 동네가 좀 틀려서요.
0: 아, 동네가 좀 달라서.
2: 네.
0: 아, 전주 어느 동네세요?
2: 아, 저는 서곡이고요.
1: 예.
0: 서곡.
2: 동생은 송 네, 동생은 송천동이고요.
0: 아, 그렇구나.
1: 좀...
0: 네. 그러면 전주 서곡 쪽에 있는 건강한 네. 교회를 저희가 네.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2: 네.
0: 네, 소개시켜드려가지고 교회 네. 다닐 수 있도록.
1: 예.
0: 근데 동생하고 같이 다니면 더 좋고.
1: 그렇죠. 아니, 동생이 아마 이 네. 방송 들으면 동생한테 지금 제가 부탁을 할게요. 한 달 정도 같이 언니하고 같이 교회 같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0: 예.
1: 교회 정착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교역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0: 네네.
1: 예. 이렇게
2: 아무 안 그래도 아마 동생이 이거 듣고요.
1: 예.
2: 맞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1: 왜냐하면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0: 네.
1: 가장 네. 큰 선물이 예수 만나는 거거든요.
0: 그래요.
2: 네네.
0: 하나님께서 우리 4631번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 네.
0: 다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동생이 얘기할 때 빼고도
2: 네.
0: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나 분명히 하나님 찾을 때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네. 있었고 그렇죠?
2: 그렇긴 하죠. 네.
1: 그럼요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는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0: 이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1: 부모님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2: 엄마만 다녀요.
1: 엄마만.
0: 아 어머니 큰 소원이 그럼.
1: 엄마도 와. 전주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2: 네.
0: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떨어지셨어요?
1: 그러니까.
2: 네?
1: 엄마 교회 가면 안 돼요?
2: 아 엄마도 교회가
0: 멀어요?
2: 차 타고 가긴 해야죠.
0: 아, 아니야 반대로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1: 그러니까
0: 거꾸로
1: 어머니를 모시고 엄마 모시고. 교회를 가든지 우리 동생 아, 엄마 교회로 다시 다 모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0: 그렇지 그것도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어머니 가장 큰 소원이 제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내 딸이 같이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거.
1: 그래요. 어머니는 혹시 극동 방송 모르실까요?
2: 네. 이번 엄마가 기회에...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어머니 선물도 하나. 어머니 만날 때
0: 예.
1: 가지고 네. 갈 선물을 제가 드려야겠다.
0: 아 그래 완전 이게 곡감물 열었네.
1: 엄마는 선물 뭐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2: 엄마가 암이셔가지고요. 몇 분 좋은 거 해주세요.
1: 좋은 거.
2: 그냥 검.
1: 예. 뭐 유산균 뭐 이런 거 괜찮을까요?
2: 아 네 유산균 해주세요.
1: 오케이 유산균.
0: 예. 완전 오늘 국감물은 열었네.
1: 유산균을 예, 우리 4631번님한테 드릴 테니까
0: 예.
1: 그거 들고 어머니한테 가서
0: 예.
1: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0: 예. 아니야 일부 일부라도 가셔야지. 그러니까.
1: 저희 애쓰는 거 보십시오 막.
0: 아,
1: 어떻게든 막 못 도망가게 하려고
0: 지금. 안다면 제가 쫓아와서 같이 가고 싶어요.
1: 어떻게든 지금 가게 하려고 지금.
0: 예. 예.
1: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자 기도 한번 하시죠. 목사님 같이, 따라서
0: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
0: 사랑의 하나님,
2: 예,
0: 저 따라하십시오.
2: 예, 예.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4631번님
2: 네.
1: 이번 주에 네. 어머니 모시고 효도도 하시고 하나님도 꼭 만나셔야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분은 약속 지키실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100% 그냥 와.
1: 아니 뭐 전주가 막 엄청 큰 땅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완전
0: 아니 이쪽 끝에 이쪽 끝만 한 30분 가요.
1: 아, 그런가요?
0: 예. 그러니까 아니, 어쩔 수 없긴 한데.
1: 엄마도 다니고.
0: 그렇죠.
1: 동생도 다니니까.
0: 예.
1: 예.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엄마 교회 가는 게
0: 제일
1: 좋을 것 같아.
0: 뭐 몇 번 버스를 타지만.
1: 그러니까. 예. 예.
0: 이렇게 하시는 것도
1: 하긴 그런데 뭐.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긴 하죠.
0: 예.
1: 제일 가까운 교회가 하지만 일단 처음에 첫 발뛰기가 어려우니까
0: 그렇죠. 일단 들어가기가
1: 동생이나
0: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1: 엄마 예. 아, 그 교회로 가시면 훨씬 더 어색함이 좀
0: 예.
1: 덜할 것 같네요.
0: 예 맞아요. 예, 예. 일단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
1: 네네.
0: 그래야
1: 예.
0: 방법 천국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걸 스스로 보거든요.
1: 네네.
0: 예 또 있습니다.
1: 자 그러면은
0: 예.
1: 이번에
0: 이분도 보기예요. 예.
1: 다른 분.
0: 예.
1: 오늘 뭐 무교 뭐 사기단 같은 부부 사기단. 뭐 무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0: 6046번 아마 이게 아니고 이게 옆에서
1: 도와줘. 옆에서
0: 이게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오늘 참 어려운.
1: 새끼라를 아는 분들이
0: 예.
1: 야 이렇게 나단이라고 보내 무교라고
0: 쌍문동
1: 보내.
0: 또 쌍문들 그러니까, 아닐까 싶어요.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네.
1: 통화 지금 가능하시죠?
3: 네네.
1: 예, 예. 아까 나단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3: 네.
1: 본인이 무교 맞아요?
3: 아닌데요.
1: 그러면요?
3: 아 친구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데 왜?
1: 아 친구가 뭐가... 친구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3: 네 문자 보내달라고 해서요.
1: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교 아니세요?
0: 교회 안 다니시냐?
1: 예? 예?
3: 기독교예요.
1: 기독교예요? 근데 네. 왜 무교라고 보내셨을까요?
3: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내줬는데.
1: 아 친구가 나단 무교라고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 네.
1: 두 분 안 친하죠?

0: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지금
1: 아니
0: 제가
1: 지금 6046번님이 전화...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0: 누구요?
1: 그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교회 다닌다면서요.
0: 네네네.
1: 근데 그 친구분은 지금 전화 받으시는 6046번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0: 예.
1: 교회 잘 다니시죠?
0: 아, 잘은 안 다닙니다.
2: 잘은 안 다니구나.
1: 잘은 1년에 한 번씩 네네네. 가시나 그럼?
2: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는데요?
0: 네?
2: 어떻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그런 거. 매주 안 가세요?
0: 매주 안 가요. 네.
2: 아,
0: 근데
2: 그래.
0: 이게 뭘까요? 지금 전화하신 게?
2: 이게 지금 극동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극동방송이라고?
0: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2: 처음 들어봐요?
0: 네.
2: 어, 이게 그 친구가 왜 보내라고 한 줄 알겠네요. 매주 지금 못 가고 계시니까 어, 한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한 것 같아요.
0: 네.
2: 그럼 매주 못 가시고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시는 겁니까?
0: 그냥 제가 뭐 힘들 때?
2: 힘들 때?
1: 힘들 때. 아,
2: 아
1: 그래 방학생이
2: 힘들 때 한 1년에 진짜 한두 번 가시는 거예요?
0: 네.
2: 아,
1: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2: 그렇구나.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1: 부활절 때
2: 그런 때 한 번씩 가시나 봐요. 아닌가요?
0: 어, 네 맞습니다.
2: 뭐, 맞구나.
1: 그러니까, 들켰네.
2: 그러니까 친구가 보내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지금 잘은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잘 다닐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기독교
0: 아,
2: 방송
0: 네.
2: 극동 방송에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 아 지역은 어디세요 그런데요? 지역.
0: 아 지역이요 예. 전주예요.
1: 전주.
2: 아, 전주.
1: 오늘 전주 폭 터졌네.
2: 그 전주 아. 그 와. 내가 볼 때 아까 그 동생
1: 예.
2: 보내라고 했던 언니 있잖아요.
1: 예.
2: 그 언니가 싹 보냈나 봐. 야 너도 보내, 너도 보내, 너도 보내. 혹시 그 지금 그 보내라고 한 친구분이 윤 뭐 지혜라고 했던 거예요?
1: 예예예. 예.
2: 맞나요? 동일 인물인가요?
0: 어, 맞아요.
2: 맞나요?
0: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2: 그 윤지혜님이 지금 동생한테도 보내라고 하고 친구한테도 보내라고 했구나.
0: 아 그래.
2: 아무튼 오늘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어 우리 6046번님이 오늘 네. 우연히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6046번님을 선택하셨고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0: 깜짝 놀랐어요.
1: 아 이게 지금 생방송인지 전국으로 다 나가는 생방송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야.
2: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좀 전에 통화된 분도 윤지혜님의 네. 이제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1: 예.
2: 아,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1: 예.
2: 선물
0: 아, 네.
2: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그 다음에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예.
0: 아 그래요.
1: 예.
2: 여기서 고르신다면
0: 아, 첫 번째 거 할게요. 첫 번째 거.
2: 소곱창.
1: 예. 소곱창.
0: 네네.
2: 예, 소곱창 전골로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고 저희가 이제 구글 링크 보내면 거기다가 이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겠고요.
0: 네.
2: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곳이 전주에 있는 교회죠?
0: 맞아요.
2: 혹시 교회 이름이 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0: 아니요.
2: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한번 전화할 테니까요. 자, 그
0: 아니요.
2: 교회를 이번 주부터 꼭 다시 가셔야 돼요, 이제. 예?
1: 네, 이제 제대로 가셔야죠, 이제.
2: 그러니까.
1: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2: 예.
1: 정말.
2: 예. 자,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2: 예.
1: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기도하시죠.
0: 네,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어우, 감사합니다.
2: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자, 우리 네. 6046번님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네.
2: 교회를 가끔 이렇게 가신다고 했지만요.
1: 네.
2: 한번 꾸준히 교회를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좀 아시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혹시 복음 아세요? 6046번님? 천국 가는 방법?
1: 깊지 않습니다.
2: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세요?
1: 네.
2: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1: 아, 잘 모릅니다.
2: 자, 목사님 한번 얘기해 예. 주시죠.
0: 천국은 오직 예수님 믿으면 돼요.
1: 네.
0: 예. 그거 하나길밖에 없어요.
2: 예.
0: 성경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부르신다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에 예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갈 수 있거든요.
2: 예. 그래요. 그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듯이 착한 행실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6046번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0: 그럼요.
2: 예수님 잘 믿고.
0: 예.
2: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윤지혜님.
0: 예.
2: 아마 이제 방송 끝나면 이따가 전화 올 겁니다. 전화 오면은 같이 서로 이렇게 합의하셔가지고 예.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를 꼭 이번 주부터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2: 아니면 그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그 교회 그쪽으로 가셔도 좋고요. 예.
1: 네.
2: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와.
2: 오늘 무교가 많은데
0: 예.
2: 전화해 보면 다 우리 윤지혜님 다
0: 보냈지만 갑자기 막 뻥
2: 신청한 게 아닌가 모른. 예.
0: 예. 오늘 지금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2: 그러니까
0: 무교가.
2: 오, 엄청 뿌렸나 봐요.
0: 예.
2: 무교라고 보내 이러면서.
0: 예. 예. 완전히.
2: 그러니까.
0: 예.
2: 자, 그러면 그래도.
0: 그래도 또.
2: 그래도
0: 또.
2: 우리가 전화해야죠.
0: 예, 해야죠.
2: 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 안.
0: 이게.
2: 시간이.
0: 예.
2: 아,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애매하네요. 아.
0: 야, 이거 어떡하지?
2: 더 있는데.
0: 예.
2: 방송 끝나고
0: 예.
2: 목사님 저하고 함께 또
0: 예.
2: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0: 예.
2: 자, 오늘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전화했는데
0: 왜?
2: 안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0: 예.
2: 아예 아까 그 이어폰에서 바꾸다가
0: 예.
2: 전화 통화 안 된 분도 계시는데
0: 예.
2: 꼭 방송 끝나고 나서 꼭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
0: 예.
2: 오늘 무교나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0: 예.
2: 무조건 선물을 드리겠고
0: 예.
2: 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너무 귀한 자매 아름다워요. 꼭 함께 교회 나가시길 예. 바란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두 분 애쓰시는 모습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주에 그분 꼭 가실 것 같아요.
0: 아, 가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2: 그러니까요. 와.
0: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예. 지금요.
2: 전주 땅에 전도의 부흥이 활활 타오르기를.
0: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곳은 그렇게 될 겁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집에서 방송은 많이 듣고 있다. 항상 진행하시는 PD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9202번님이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0: 서프라이즈.
2: 아, 와. 계약하신 분도 있네요. 이렇게.
0: 예.
2: 우리 2251번님 지난 4월에 통화했던 분인데
0: 예.
2: 이분도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0: 예.
2: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가는 차 안에서 윤아, 윤호, 윤서, 윤희 4남매하고 또 듣고 계신다고 목사님의 힘찬 목소리에 둘째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0: 아유 감사합니다.
2: 자, 50대 마지막 생일 부산 개인 택시 기사님 김기덕 기사님 고맙습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0: 아, 축하합니다.
2: 자, 오늘도
0: 축하합니다.
2: 다 저희가 사연을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0: 예.
2: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제일교회에 양산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찬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인생이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꼭 죽을 것만 같다라는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바른 관점이 생겨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을 오늘 이 찬양을 안산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비발디의 바순 콘체르토 E마이너 RV 484번 준비했는데요. 비발디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바로크의 기악 양식을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비발디가 굉장히 좋아했던 악기가 있는데요. 그 악기가 바로 바순이라고 합니다. 비발디는 무려 39개의 바순 콘체르토를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바로크 시대의 바순의 기교와 서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바순 콘체르토 E마이너 RV 484번의 3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3악장은 아주 경쾌하고 또 독주자의 기교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브람판 신베이크의 바순 연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바순을 위한 협주곡 E마이너 RV 48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 이 작품의 3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은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또 피아노를 극대화시킨 그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하실 이 작품은 사실 쇼팽이 작곡한 피아노 콘체르토 2번 이후에 작곡한 작품인데 먼저 출판이 돼서 연주가 되어 1번이라는 넘버링을 갖게 되었습니다. 1830년에 작곡한 이 작품은 피아노가 노래하는 성악가 같고 또 오케스트라가 피아노와 같은 반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케스트라의 반주 부분은 비교적 단순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도 있지만 피아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조금 단순하게 했다라는 점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E마이너 작품 번호 11번 가운데 3악장 론도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E마이너.

가운데 사막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악곡 한 곡을 더 준비해봤습니다. 스카를라띠의 겐지스칸카에서 메초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카를라티의 겐지스 강가에서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마르톨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 찬양 함께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늘 은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각을 굽히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예배당이 잘 꾸며져 있고 또 앞에 강대에 꽃꽂이도 잘 돼 있고 아, 참 교회가 이쁘구나 그거 보러 온 거 아니고 성가대가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악기를 잘 다루는구나 그거 들으러 온 것 아닙니다. 우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거 듣고 평가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꽃꽂이한 사람도 사람 보라고 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찬양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기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갈의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가 내가 왔다 내가 열심을 낸다 잘한다 뭐한다 우리의 신앙 행위의 중심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우린 죄와 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장군, 존경받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예요. 부러울 게 없는 자입니다. 위대한 자예요. 존경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치명적인 나병이 걸려서 몸이 썩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만이 놀랍게도 그의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포로로 잡아왔던 한 여종 작은 계집아이가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의 그런 나병은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 그분을 만나면 고쳐질 터인데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얼핏 생각하면 니까짓게 뭐하라 뭐 너희는 패전국이고 넌 작은 나라인데 네 나라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여종의 이야기지만 듣고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나만이 선지자 만나러 왔다가 실망했어요. 야 이거 뭐 형편없구만 이래? 나를 이렇게 접대해? 에이 화난다 돌아가려 그랬어요. 그런데 나만의 부하 종 하나가 장군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시켰어도 당신이 했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씻는 것인데 해봅시다. 부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5장을 지나가면서 나오는 얘기는 나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은 들은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집중해 있었고 내 문제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를 보내어 주어서 그분을 배워야 돼. 나를 고칠 자가 있어요. 나를 도울 자가 있어요. 빠지고 헤매이고 망가지고 괴로워하는 나를 도울 자가 있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고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없고 말씀을 들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삶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 있고 헤매이고 망가지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가정생활, 뭐 직장생활, 문화생활, 내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 모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면 직장 가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얻으려고 그러면 여기저기 삶이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의 전에 나,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보이고 만지고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시장 가시고 사람 만나고 세상 가면 되는 거예요.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러면 여러 엔터테인먼트 장소에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내 영적인 기갈의 문제를 깨달으면서 나 좀 내 영혼에 내 삶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멀쩡하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뭐가 부족하냐고 말하지만 내 영혼에 허한 것,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난 정말 내 안에는 인내력이 없습니다. 나는 쉬 분노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 속에 내 영혼이 약한 것 같습니다. 난 정말 실력이 없습니다. 난 병들었어. 난 부족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처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내가 찰나의 짧은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것,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잠깐이 아니라 멀리 보고 위대한 것을 꿈꾸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돈인 사람 만나고 똑똑한 사람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영혼의 창조자,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괜히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헐뜯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가슴에 품고자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요. 야, 이거 기도라는 것이 있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면서 회개가 되게 하고 눈물과 자백이 되게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있구나.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영혼이 잘 돼야, 영이 바로 서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주 앞에 해결하러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나만 나.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휴가도 얻고 도움도 얻어서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최선의 준비를 했어요. 금은 보화도 준비하고 내가 귀한 선물을 드리리라, 좋은 옷도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왕이 직접 써준 왕의 친서도 가지고, 정말 이웃나라 장군이 뭐 전갈을 보내서 아 내가 좀 아픈데 좀 올라와 주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록 큰 나라 장관이긴 하지만 허리를 굽히고 마음을 다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만 하나님 잘 모르는 자였지만 정말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아름다운 물질을 준비한 거예요. 예의를 준비한 거예요. 최선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앞에서, 내가 만나려고 하는 분 앞에서 바른 태도가 되어줍니다. 준비 없이, 예의 없이 아무나 막 만난다, 좋은 만남을 이룰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음 생활,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서 준비, 태도, 예의, 성실 이런 거 빠지고 하나님 만나봅시다, 여러분 그건 진짜 좋은 태도가 아니고 좋은 만남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면은 예의를 갖추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뭐 복장이나 물질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저 받았다고 공짜니까 별거 아니구만,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위대하고 정말 귀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사랑을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니 명품인 이런 것이나 값 매기고 그거 헛되이 구하는 것이죠. 정말로 거저 주어지는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를 정말 귀한 건데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쓰는 것이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자, 나아만 엘리사를 겸손하게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아멘. 나아만이 예의를 갖추고 먼 길 찾아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종에게 시켜서 야, 그 이방 장군 오면 이리이리 해라,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 그래라, 오는 길에 아마 요단강물 근처 왔을 지나갔을 터인데 돌아갈 때 그 강물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고 얘기해라, 그게 다였어요. 얼굴도 비춰주지 아니하고 만나주지 아니하고 종의 소리만 나만이 들었을 때에 이게 서운했습니다. 나는 먼 길 찾아왔어요. 예의를 갖췄어요. 귀한 예물도 준비했어요. 정말 내가 해야 할 바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만나주지를 않고 말 한마디만 종을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때 나만의 마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야, 정말 이게 뭐 수백 킬로를 달려왔단 말이죠. 이렇게 잔뜩 굽혀서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만나주지를 않고 말만 주었어? 나만이 무척이나 서운했습니다. 군인은 의식을 참 중요하게, 예법을 중요하게 여겨요. 군대 예절은 참 중요해요. 나만이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런데 얼굴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아니 멋진 종교 행사를 펼치고 뭔가 좀 이 선지자가 좀 자기에게 환부를 만지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고 뭔가 했더니 예식, 의식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않았어요. 나만 나를 가볍게 대하는 거? 이거 서운한데? 그 속에서 분노가 생겨났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장군, 먼 길 오셨네요. 장군, 정말 겸손하신 분이네요. 대단하세요. 이런 소리를 지금 나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나만이 진짜 들어야 될 이게 뭐예요? 당신의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나만이 들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체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자신이 먼 길 찾아왔고 선물 가지고 왔고 예의를 갖췄고 왕의 친서를 들고 왔고 자기가 가져온 자기의 열심과 의욕과 뭐예요, 수고,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얼굴도 안 보여져? 내가 누군데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나만의 생각입니다. 참 궁금해요, 궁금해요. 왜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주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하, 성경은 종종 이런 본문이 많이 있다, 깨달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만을 다루고 계시다. 나만은 지금 육신의 이 질병의 치료,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치료, 이 기적의 치료를 바라고 왔어요. 그런데 만나주지 않음을 통하여서 뭔가 또 다른 치료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허리를 굽혔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몸의 치료만이 아니라 만나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다루는 주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틀려요. 더딘 것 같아요. 우리 방법과 달라요.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잘 넘어가야 돼요. 나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우린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내 생각에 숨어있는 우리 자아예요. 난 도움은 받으러 왔어. 하지만 자존심 상하면 안 돼. 난 도움은 받으러 왔어. 내 인격이 모독을 당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도움은 필요하지만 일정하게 어느 선이,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거 숨어 있는 것, 그 깊은 것, 너도 모르는 그거, 그것마저 내놔라. 우린 저항하지요. 여기서 넘어진 일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 문제는 그거예요. 우린 다급해서 몸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나 관계나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힘들다, 인생이 쉽지가 않네, 아이고 좀 교회 가서 위로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내 마음을 조금 다독여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소풍 오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분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 깊은 것, 내가 숨겨둔 그 어떤 것, 나도 몰랐던 나에 대한 것, 주님은 그 부분을 꼭 건드려 보고 싶어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깊이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절대 그것을 터치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그런 문제 왔어요, 복채 주세요, 내가 좀 주술을 펼쳐서, 내가 좀 굿해서, 내가 당신 도와줄게요, 신들을 부르고, 뭐 다 뭐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수준, 외적인 것,
이런 정도에 대해

그래서 해요. 인격, 영혼, 저 속에 깊어 있는 그의 상처의 치료. 이거는 우상은, 무당은 그거 관심 없어요. 우상의 신앙과 세상의 관점은 언제나 인간 자아 만족이에요. 종교 형식은 그럴듯 꾸미고 논리와 화려함을 포장하지요. 그거를 발전시켜요. 근데 기독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오히려 그런 것들과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되이 나아갈 수 있을까? 죄인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 허물과 죄를 드러내놓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까? 믿음 생활은 제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실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묘하여 숨겨진 내 마음속의 자아를 주께 드립니다.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복장, 최고의 예물, 최고의 예절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해요.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상처를 주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예요. 기독신앙은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 생활에 아내와 남편의 싸움도 거기 있어요. 친구를 사귀고 세상을 만나는 그 접점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지는 거기에 다 그 부분이 들어있어요. 내가 돈은 줄 수 있어. 몸은 줄 수 있어. 내 자존심은 못 줘요. 내 영혼은 줄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나오면 떨어요. 분도해요. 그리고 함께하기 어려워져요. 그 부분이 진짜 신앙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영적인 것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결국은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평행선의 싸움이에요.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크로스 엇갈려서 마침내 사건이 벌어져야 되겠는데 왠지 모르게 그러기에는 부담이 커요. 자존심이 상해요.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는 진짜 영적인 깊은 것들은 경험이 안 돼요. 왜 만나주질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둘까? 정말 신앙 생활하면 종종 궁금할 때가 많아요. 질문이 많이 되어져요. 하나님 왜 빨리 도와주시지? 하나님 저 문제에 속히 좀 개입해서 확 좀 해결해 주시죠. 근데 더디고 때때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이. 생명은 쉽게 크지 않아요. 한 인격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영성은 그렇게 함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 시작. 그의 종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안타까운 시간에 때로는 돌들이 소리를 쳐요. 뜻밖의 작은 자가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서는 부하가 이야기를 해요. 장군님 화나고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당신의 치료를 했으면 기꺼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먼 길 찾아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쉽게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맙시다. 해봅시다. 놀랍게도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 고생했는데

0: 나만이 자기의 생각, 자존심 내려놓고 선제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몸을 담갔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듣는 게 귀합니다. 시작은 어린 여종으로 출발해서 결론에는 부하의 말, 들었더니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 성경 읽어보니까는 그거 정말 재밌네.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네. 믿을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사건들 보니까 너무너무 굉장하시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니까 나도 확신이 생기네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정반대예요. 검증되고 이해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힘이 든 거예요. 내 상황은 더 꼬여가고 있고 왜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탁탁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또 나를 달리 표현하는 것 같고 꾸중만 하는 것 같고 참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 내 마음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십니까? 괴롭지만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덜 떨어진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어질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비의 신비. 결국 나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몸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이 나만의 치료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나병으로 왔어요. 썩어 문드러지는 이 피부, 이 몸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나만의 교만을 치료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근데 나만 속에 교만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은 복장을 덮어서 던지고 승전국의 장군이 아니라 죄인의 한 사람으로 와야 한다는 것. 별 붙은 모자, 번쩍이는 훈장 다 의미가 없어요. 화려한 옷 다 던져버리고 진물이 절절절 흐르는 병든 알몸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나만을 마주 대하기를 원했어요. 순종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실력, 내 능력을 붙든 자들이 있으면 믿음 생활은 확산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종종 멈춰요. 그런데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립니다. 그 작은 고백 거기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져요. 영적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세상은 성공과 소유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 가르칩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문 앞에는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자신에게 모였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의 눈을 오직 예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복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인 충성에 있었습니다. 오늘 첫 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국립합창단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높아지려 하기보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만 높일 때 주님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신이 높아지지 맙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수잔 맥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소박이 노래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음악고 플로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날마다 나를 통해 믿음의 백성을 통해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조용히 충성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비추는 겸손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에서 만나는 예수 여덟 번째 시간 샘곁에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혹시 남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여자분들의 질문이 무언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남자들 뇌가 100% 막 가동이 된대요. 예,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어디가 좋아? 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얼굴이 예뻐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보면 거기로 갈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예뻐서 그러면 그럼 내 얼굴은 안 예쁘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해야 되지? 예, 이 질문에 의도를 파악해야겠죠. 예. 어떤 외모나 조건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좋아? 그러면 그냥 너니까 좋지. 너니까 좋지.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뭐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 보고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그냥 내가 택한 내 자녀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 과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보편적인 얘기예요. 활 쏘는 자가 있습니다. 학대하며, 학대라고 하는 것은 증오심과 앙심을 가지고 쓰라리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겪은 그러한 고난과 학대, 요셉에게 활을 쏘아대던 그 현실들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가장들이 남성과 여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실적과 경쟁이라는 화살이 날아오고 압박과 가난과 질병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경제의 사회의 이런 현실들 우리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요 수없이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그 영혼은 피투성이가 되고 어떤 이는 잠을 못 이루고 어떤 이는 우울해하고 어떤 이는 스트레스 속에서 참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마지막으로 볼 건데 그 인생 자체가 화살의 표적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참 생기가 넘치는 17살 꿈 많은 소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그 아우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로 가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배신의 화살을 남깁니다.

요셉이 얼마나 구덩이에서 무섭고 울부짖었겠어요. 요셉의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바르의 집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보디바르의 아내가 거짓과 모함을 해서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이런 모함이라는, 누명이라는 화살을 맞아요. 빛도 없는 캄캄한 감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감옥에서도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주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실제로 이제 복권되어서 왕을 수중드는데 은인을 잊어버려요. 배신의 화살을 날립니다. 아, 술 맡은 관원장 복권되면 참 나한테 이제 살 길이 열리겠구나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자신을 잊고 망각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야,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이곳에서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라 죽어가는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에는 그 맑은 샘물이 흐른다고 했어요. 가장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어떤 화살이 날라왔겠어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해나 어떤 동물의 공격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갈도 없는 완벽한 평안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 속에서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창조자의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영역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화살을 쏘고, 가인은 자기 동생에게 살인의 화살을 날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자지구의 어린아이들이 어느 날 떨어지는 폭탄에 죽어가고, 저 우크라이나에, 이란 땅에, 세상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있고, 여러분, 오늘날 모두가 자기가 선이고 내 편이 선이고 상대방은 악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증오하고 죽임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특히 하나님 없는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만, 화병에 뿌리가 잘린 꽃을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해도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말라 죽습니다. 사망과 멸망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이 가장 절망적인 전쟁터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에도 요셉 이야기가 길게 나오지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수많은 화살을 맞았던 이것은 요셉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것은, 아, 성경이 그냥 요셉 이야기구나, 다윗 이야기구나, 그것을 또 바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요셉처럼 살아야지, 고난 극복하고 승리해야지, 내가 다윗처럼 광야 생활 이겨내고 내가 승리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결국 내 힘으로 내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한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에요. 결국 절대로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없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실체인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수많은 비난과 멸시와 모함의 화살을 맞으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모욕과 조롱과 비난은 어떤 세계, 어떤 그 누구도, 어떤 성인들도 예수님만큼 그런 고난의 화살 당하신 분 없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정죄의 화살을 대신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요셉처럼 사망의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그 무서운 모함과 멸시의 화살을 받아내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자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대신 화살을 맞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의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정죄의 화살을 맞아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곤핍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그 죽음의 화살을 쏘아대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과 로마 병정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2000년 전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예수님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살을 쏘아댔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가는 지경을 넓혀가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존귀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기근으로 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곡식을 저장했다가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온 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심지어 자신에게 끔찍한 배신의 화살을 쏘아댄 형들도 용서하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뭐 죽기 살기로 막 일을 악물고 인내해서 노력해서 이런 역전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샘 곁에 가지라고 했는데 샘이 영어로 보면 스프링스예요. 콸콸 솟아나는 땅에서 솟아나는 솟구치는 샘물. 바로 생명력과 성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이 없으면 식물은 죽어요. 지금 점점 기후이변으로 물이 귀한데 그래도 한국은 물이 풍부해서 비가 귀하다, 샘이 귀하다 모르지만 여러분 세계 여러 곳에 정말 메마른 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깊이 땅에서 솟아나는 이 샘, 어떤 가뭄에도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푸르르며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원동력은 가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생수와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사방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활을 쏘아대도 전능자 목자의 손으로 야곱을, 요셉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 아비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유대인들은 가장 힘센 동물을 황소라고 생각을 해요. 황소의 파워, 압도적인 힘. 활 쏘는 자 사람들이 아무리 누명 씌우고 공격해도 전능자 하나님의 압도적인 손으로 요셉의 양손을 포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요셉의 그 영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생이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샘물이 되어 공급해 주시니까 요셉이 망한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풍성해지고 아무리 활을 쏘아 죽이려 해도 요셉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환호하지만 예수님 사망의 구덩이에 갇혀 계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의 화살을 쏘아대도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시고 죽으셨지만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화살을 무력화시키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란 무엇이냐? 가지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샘곁의 가지처럼 이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샘물이 되세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샘물이 되세요. 예수님에게 깊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 인생은 어떤 세상의 경제에, 정치에, 어떤 질병에, 어떤 가난에,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형통하였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형통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샘에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샘 곁에 뿌리 내리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화살을 맞아요. 어떤 분들은 막 화살을 하도 많이 맞아서 아마 그 영혼 그 엑스레이로 보면 구멍이 벌집처럼 많이 나 있을지도 몰라요. 질병의 화살, 오해의 화살, 막 억울함의 화살, 사망의 화살을 맞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능력은 사람 자신에게서 내가 참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 우리 목자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면 세상의 어떤 화살도 결국 우리를 꼬꾸라뜨리지 못합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가뭄을 만나서 영이 침체하고 육신이 곤고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전쟁 후에 가난하고 피폐했지만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가는 것처럼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고 심지어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살리는 무성한 가지로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 제가 목장 대신방할 때 한 목장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4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그에게 말하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 이번에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아빠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17살 때 잃어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다른 아들들이 와서 피 묻은 찢겨진 옷 가지고 와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 우리 요셉이,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22년 동안 탄식했습니다. 얼마나 그 야곱의 마음이 평생을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기근 때 양식을 얻으러 갔던 아들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아버지,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모든 양식을 다 나눠주는 주관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늙은 아비를 놀리냐? 어? 어떻게 총리가 되느냐? 어떻게 살아있냐? 22년 전에 죽은 아들인데. 그런데 집 앞에 큰 행차가 소란이 이르면서, 아버지 문 앞에 지금 나가 보십시오. 수레가, 마차가 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보내려고 특별한 수레를 보냈어요. 여러분 뭐 소달구지 그냥 삐걱거리는 거 보냈겠습니까? 이집트 제국의 왕이 타는 총리가 타는 최고급 의전 수레예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리무진을 보낸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가 뭐예요?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 아들의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현재 보고 탄식하십니까? 요셉이 망한 것 같고 요셉이 죽은 것 같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탄식했지만 영원한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트레이너가 되시고 최고의 코치와 감독이 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망에서 부활로 죽은 요셉 같지만 살리시는 그러한 생명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축복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우주를 압도하는 주님이 주시는 이 수레를 보여주시는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때로는 화살을 맞고 내 마음이 벌집처럼 이렇게 아파도 구덩이에 빠졌어도 그러나 사망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성도를 일으키십니다. 성도란 내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나는 철저하게 내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임을 깊이 깨닫고 나의 생명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도 부활합니다. 요셉의 수레는 부활까지도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승리자이신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화살 맞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담대하게 살고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 은혜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내 자녀의 화살을 막아보려고 요즘 뭐 헬리콥터 엄마 아빠도 있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온다면 쫓아가가지고 막 선생님 멱살을 잡고 직장에서 좀 상사한테 혼나면 가서 막 그 직장 상사한테 우리의 아들 잘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내가 내 자녀의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걸 세상 말로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진짜 우리 자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나는 영입니다. 나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나는 적

0: 적들의 화살을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화살 정도가 아니라 작은 가시 하나가 찔려도 밤새 잠 못 이루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구덩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내 힘으로 원수도 갚고 화살도 맞고 인생의 고난도 해결하려고 한 어리석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반석이신 주님 곁에, 주님이라는 샘 곁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샘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콸콸 솟아나는 메마르지 않는,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푸르른 열매 맺는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듯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담장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요셉이 살렸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정말로 믿고 사랑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의 0691번, 282의 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상담하게 제 명령이라는 말하기 기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주로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다시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남편이 결정을 잘 못 내리고 늘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라고 하면 아, 남편분이 아주 신중한 성격이군요 라고 재명명하는 거죠. 또는 제가 술 끊는 걸 또 실패했어요. 벌써 다섯 번째예요 라고 하면 와, 벌써 다섯 번이나 도전하셨군요.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불어넣는 거죠. 이렇게 입술의 말을 바꾸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선 감사가 피어난답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보배 중에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긍정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 함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까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어노인팅의 목소리예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어노인팅의 목소리였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감사한 일들 많으셨나요? 저희가 매번 출석 체크할 때 오감완 오늘 감사 완료라고 출석 체크하면서 감사의 제목도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다양한 감사의 제목이 올라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끝자락에서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돌아볼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보면 그 감사할 거리가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이었죠. 잠언 20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매일 나의 입술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출석 체크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 완료. 그리고 또 있죠.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렇게 세 가지 해서요. 세 글자로 보내시면 돼요.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출석 체크,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께서 하신 것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한 게 없어서 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찾아보고 또 선포도 하는 거죠.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읽겠다 하시면서 오말완 올리셔도 좋습니다. 네, 샵 9030으로 또 스마트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요,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 중이에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포항극동방송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유튜브로 그냥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게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걸어뒀습니다. 샵 9030으로 보라, 보이는 라디오의 줄임말이에요.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요, 보라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접속해주고 계세요. 우리 박정우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헤븐오프TV님도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방송수 또또방송님 반가워요. 해피데이지님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수요일만 열립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또 샵 9030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유튜브로도 출석 체크 남겨주세요.

네, 오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위러브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출석체크 받아봤습니다.

0: 오늘 출석 체크가 너무나도 따스해서. 네, 우리 8387번님께서 오늘 퇴근하고 왔어요 하시면서 오찬환 오늘 찬양 완료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8387번님 퇴근길이라니 너무나도 행복하겠어요. 또 우리 8322번님 일찍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 완료. 오늘 하루도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또 감사에 대한 오프닝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끝에 말씀 붙여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또 우리 8911번님께서 오가만 오늘 감사 완료. 오늘은 같은 교회 이쁜이 동생의 생일입니다. 세상에 동생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 동생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또 그분의 생일날 이렇게 출석 체크를 감사하다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우리 8911번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우리 7418번님께서요 오감완 오큐완 하시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퇴근 때 듣던 라디오도 못 듣고 있어서 아쉽지만 매일 말씀과 성경 붙들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가는 길, 오늘도 은혜롭게 갑니다. 파이팅! 아, 파이팅입니다. 많이 바쁘시군요. 이게 퇴근을 하면 좋은데 야근하고 이러다 보면 라디오 시간을 놓칠 수도 있죠. 그치만 이렇게 매일 말씀과 성경 붙들고 승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기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어여삐 보실지 우리 7418번님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2229번님께서요 할렐루야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홍사영 PD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일 기쁘게 주의 일 잘 감당하시길 또 전파 선교자이자 애청자로서 응원합니다.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귀한 일꾼 되실 줄 믿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유튜브에도 생일 축하한다는 댓글이 올라오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6988번님도요. 홍PD님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 하셨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생일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보이는 라디오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기쁜데 참 인생에 몇 없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생일날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참 저도 감사한 저녁이고요. 오늘도 정말 귀한 코너 준비되어 있죠. 찬양으로 하나 되고 또 말씀으로 더 감사한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요예배 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먼저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고 간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찬양 속으로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노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고 있는데요. 네, 청취자 참여가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소통하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문자도 적극 활용해주세요. 정답 맞히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요일 저녁 6시를 책임지시는 두 분 모십니다. TF워십팀의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형제님께서 네.

0: 오늘도 머리를 이렇게 깜머셨어요. 깜머리.
1: 깜머라고 하죠.
0: 개인적으로 네. 깜머에 한 표 던져.
1: 아 그런가요? 네. 다들 깜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지금까지 항상 덤머였는데.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계속 까고 들어오시니까 궁금하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샵 9030으로 아, 보라.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셔도 보라? 되고요. 네. 그러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어요.
1: 와우.
0: 아니면 유튜브에 그냥 직접 포항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정 씨 반가워요.
2: 반갑습니다.
0: 예정 씨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2: 아, 네. 시험 이제 끝나가지고 저희가 제가 아,
0: 박수 한번 칠까요?
2: 마음이 편안합니다.
1: 고생했다 내 자신. 고생했다 예정이. 고생했어요. 모든 한동인들.
0: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1: 그렇죠.
0: 네,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 또 청취자분들의 자녀분들 아. 응원하고요. 아, 다 좋은 그래.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 특별한 날이죠.
2: 그렇죠.
1: 네, 오늘 무슨 날이죠?
2: 피디님 생신입니다.
0: 아 잠시만요. 생신?
1: 아 약간 여기서
0: 네, 이거 짚고
1: 넘어.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
0: 생일? 네,
1: 피디님 생일이죠.
0: 생일 올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1: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사실 저희가 오면서 네. 야 우리가 라이브 시작하면은 우리가 생일 축한다고 어, 얘기하자.
2: 네, 하자.
1: 어, 피디님 네. 엄청 감동하겠지? 막 이랬는데 이미 청취자분들이
2: 어, 다 알고 계셔가지고.
0: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로도 어,
1: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0: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모르는 아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축하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뭐 아. 감사에 감사가 쌓이는 거죠.
0: 맞습니다. 오늘도 오프닝하고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 위에 감사.
1: 맞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1: 할렐루야.
0: 네, 오늘도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방송 잘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1: 네.
0: 오늘 찬양의 주제가 궁금해요.
1: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주제는요.
0: 네.
1: 어린 양입니다.
0: 어린 양.
1: 어린 양.
0: 어린 양.
1: 네. 어,
0: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수님.
1: 그렇죠.
0: 어린 양.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의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1: 네. 왜냐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렇게 그날 밤에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보호를 받았죠.
0: 네.
1: 그래서 그 집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어린 양 그 집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냐가 중요했죠.
0: 네.
1: 그래서 이, 네. 네.
0: 어린 양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 출애굽기보다 더 앞선 창세기에서
1: 맞습니다.
0: 시작되고 있죠.
1: 맞습니다.
0: 네.
1: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로 사용할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을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죠.
0: 아멘.
1: 네.
0: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생각하면 사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1: 맞습니다.
0: 우리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네. 어린 양이신 예수님 덕분에
1: 맞습니다.
0: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구원의 네. 약속을 얻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 그 예수님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1: 아멘입니다.
0: 또 세례 요한도
1: 그렇죠.
0: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네. 말씀을 하셨죠?
1: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0: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네. 오실 때
1: 네.
0: 그렇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1: 아멘.
0: 덕분이죠.
1: 아멘, 아멘.
0: 네, 오늘 어린 양으로 찬양을 부른다고 하니까
1: 네.
0: 막 생각나는 찬양들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0: 막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공개해볼까요?
1: 네.
0: 첫 번째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1: 네, 첫 번째 찬양 제목은요.
0: 네.
1: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입니다.
0: 할렐루야.
1: 네.
0: 그 찬양 생각했어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1: 네.
0: 네. 이 찬양 너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1: 맞습니다.
0: 이 안에도 저희가 퀴즈가 있는데.
1: 퀴즈가 있습니다.
0: 오늘은 로꾸 거가 아니라서.
1: 로꾸 거가 아닙니다.
0: 그래서 먼저 찬양 먼저 올려 드리고
1: 네.
0: 퀴즈를 드리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0: 네, 오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중간이죠. 우리 2026년의 중간
1: 맞습니다.
0: 6월에
1: 네.
0: 사실 저희가 이 고난 주간에 사실 어린 양
1: 그렇죠.
0: 예수님 보혈
1: 그렇죠.
0: 많이 묵상하는데
1: 네.
0: 다시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1: 맞습니다.
0: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네, 오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1: 네.
0: 찬양 함께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입니다. 와,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 찬양 두 분의 화음으로 올려 드렸는데요.
2: 네.
0: 참 우리 예정 재미님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피아노를 치면서 화음을 저렇게 참 대단한, 잘 넣으시는지.
2: 네, 저희 TFW의 메인 반주자가 되려면 네. 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0: 너무 높네요. 함부로 접근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메인 멜로디도 아니고 화음을 그렇죠, 넣으시니까 그렇죠. 저도 반주를 좀 하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해본 적이 있는데
2: 반주하시죠.
0: 신기해요. 저는 그냥 찬양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 네, 탤런트가 네. 대단하십니다.
2: 대단합니다.
0: 주님이 주신 탤런트.
2: 아,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커밍 99번님께서 포항극동방송 분들 왜 이렇게 다 잘생기고 예뻐요?
2: 이렇게 또 아이고. 예쁜 분 눈에는 예쁜 것만 보인다고요.
0: 아, 역시 승조 씨. 그리고 또 아니 왜냐면 오늘 예쁘단 말들이 너무 많아서 사근암선녀 오셨군요. TF 워시팀 네, 한동대학교에서 네. 활동하고 계신 우리 TF 워시팀 한번 홍보해주세요.
2: 네, 저희 Truth Fire 워시팀이고요. 네. 네, 매주 주일 이제 7시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한동의 채플에서 땅끝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열방을 함께 붙들고 중보하고 또 열방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 7시 이제 방학이라서 없지만 2학기 개강하면은 다시 시작합니다. 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럼 방학 동안은 조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나요?
2: 네, 재정비도 하고요. 저희 영성 훈련도 하고 또 여름 사역을 섬기러 갑니다.
0: 네.
2: 네,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학부모 기도회나 이렇게 저희가 찬양으로 또 섬기고 또 불러주신 교회나 할 때 이제 여름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0: 네. 네,
2: 수련회 사역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0: 두 분의 사역을 위해 또 항상 시험 기간인데 이 저녁
1: 네.
0: 시간에 오셔서 한 번도 빼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1: 아, 이게 힐링 타임이에요.
2: 아,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1: 네.
0: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1: 네.
0: 퀴즈 출제드립니다.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첫 번째 퀴즈 제목은요. 어린 양 누구? 어린
0: 다시
1: 양
0: 한번.
1: 누구?
0: 어린 양이 누구인가
1: 네.
0: 맞히는 건가요?
1: 맞습니다.
0: 네.
1: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0: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1: 네.
0: 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네.
0: 보기를 드립니다.
1: 그렇죠.
0: 네, 1번
1: 모세,
0: 2번
1: 베드로,
0: 3번
1: 세례 요한.
0: 네,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앞에 나눔에서도 잠깐
1: 그렇죠.
0: 나눴죠.
1: 맞습니다.
0: 1번 모세, 2번 베드로,
1: 오.
0: 3번 세례요한. 오늘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은 어떤 거 진행 중이죠?
1: 보라, 보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0: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 중이라서요.
1: 네.
0: 유튜브로도 댓글 남기실 수 있어요.
1: 네.
0: 네, 오늘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은요.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드릴지.
1: 오늘 생일이셔서 아주 후하게.
0: 더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퀴즈는 더 많이 드릴게요. 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네.
0: 1번 모세, 2번 베드로,
1: 오호.
0: 3번 세례요한.
1: 와우.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0: 저희는 찬양 올려드릴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어린 양을 주제로 네. 퀴즈를 드렸어요.
2: 맞습니다.
1: 어떤 퀴즈였죠?
2: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언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질문 드렸죠.
1: 네, 1번이
2: 모세,
1: 2번이
2: 베드로,
1: 3번
2: 세례 요한.
1: 정답은
2: 3번 세례 요한입니다.
1: 정답입니다. 3번 세례 요한이죠. 네. 네, 우리 유튜브로 헤븐오프TV님께서 요한, 와. 세례 요한이라고 보내시면서 헤븐오프TV님께서 또 보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2: 아멘, 아멘.
1: 아멘. 이렇게 정답도 맞히시고 나눔도 해주시고 정답입니다. 우리 8390번님께서도요, 하루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 즐겁네요. 아~ 3번 세례 요한입니다용.
2: 맞습니다용.
1: 아, 통했네. 아, 이제 방송 원투데이가 네, 아니라서
2: 호흡이
1: 네, 네, 맞죠?
2: 아주 좋습니다.
1: 네, 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네, 3186번님 운동하고 수요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방송 들어요. 영천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와. 중고 청년들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되길 파이팅!
2: 파이팅!
1: 하고 정답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 수련회 지금 하시나 봐요. 와.
2: 일찍 하시네요.
1: 그러네요. 아니면 수련회 되길 먼저 기도한다는 그렇게 보내시는 걸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영천 가보셨어요?
3: 네.
2: 오, 그래요?
3: 옛날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영천에 있는 교회.
1: 정말요? 영천이 좀 멀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요? 영천에서도 저희가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울릉도까지 가천권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우리 3186번님. 또 9567번님 3번 세례 요한. 정답입니다. 또 8387번님 정답이고요. 와우. 5463번님 정답. 0046번님도 정답 3번. 와.

0: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 2229번님 3번 정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세례의 요한이 정답이었어요.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1: 맞습니다.
0: 네, 우리 오늘 정답자 중에 제가 선물을 세 분께 드리겠다고 세 했어요.
1: 네.
0: 바로 발표합니다.
1: 네.
0: 네, 정답 받으실 분은요. 뒷자리 번호 3186번님, 5463번님, 그리고 헤븐오프TV님, 유튜브의 헤븐오프TV님 아이디입니다.
1: 와.
0: 우리 정답 맞히신 분들 이제 댓글 보내실 때 주소 이름은 샵9030 문자로 보내셔야 돼요.
1: 문자로.
0: 유튜브에 남기시면 안 됩니다.
1: 네.
0: 문자로 주소와 이름 보내주세요.
1: 네,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또 두 번째 퀴즈는 아까 제가 생일 기념이라고 네 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1: 우와~
0: 더 많이 드립니다. 다음 찬양 궁금해요.
1: 네, 좋습니다.
0: 오늘 주제가
1: 네, 어린 양이었죠.
0: 어린 양이죠.
1: 네, 그래서 함께 나눌 두 번째 찬양은요. 찬양 제목은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라는 찬양입니다.
0: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1: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이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0: 네.
1: 그리고 그 보좌의 중심에 계신 분은 놀랍게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죠.
0: 아멘입니다. 네.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1: 네.
0: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1: 네.
0: 어린 양이라는 가사가 찬양에 나오죠.
1: 맞습니다.
0: 네. 그 가사에도 집중을 하시고요.
1: 네.
0: 오늘 특히 더 가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저희가 이 찬양이 찬양 퀴즈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오늘은 가사에 집중하셔야
1: 가사입니다.
0: 된다. 네. 찬양 바로 올려드립니다.
1: 네.

0: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중요해서요.
1: 아주 중요합니다.
0: 퀴즈 바로 드립니다.
1: 바로 드립니다.
0: 네.
1: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가사를 완성해 주세요.
0: 이건 어떤
1: 네, 가사를 완성해 주세요입니다.
0: 네. 네. 아, 반말할 수 없어서 뒤에 존댓말 붙인 건가요?
1: 그렇죠.
0: 네, 네, 가사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1: 네, 저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제 후렴구 가사에 마지막 부분을 그 세 번째 부분을 세 번째 부분에 맞는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0: 네, 후렴구가 뭐든 땡땡 뭐든 땡땡 네. 뭐든 땡땡 계속 나왔잖아요.
1: 그렇죠.
0: 뭐든이 계속 나오고
1: 그렇죠.
0: 단어가 계속 나열됐어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중에서 세 번째
1: 세 번째입니다.
0: 세 번째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1: 어렵네요.
2: 어렵다.
0: 많이 어렵죠.
1: 어렵죠.
0: 네, 오늘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했어요.
1: 네.
0: 1번
1: 방언,
0: 2번
1: 족속,
0: 3번
1: 백성.
0: 네, 지금 다들 한 번씩 따라 부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1: 어려워요. 헷갈려요.
0: 네,
1: 이게
0: 저희가 저번주에 한번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나서 부르다가
1: 네, 맞아요.
0: 순서가 뭐지? 퀴즈로 한번 드려볼까? 했거든요.
1: 아, 좋습니다.
0: 그 뒤에 후렴구 뭐든 땡땡 뭐든 땡땡 뭐든 땡땡 열방이 이 열방이 나오기 전에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께서 맞히시면 됩니다.
1: 네, 세 번째를요.
0: 세 번째입니다. 네. 1번 방언, 2번 족속,
1: 오.
0: 3번 백성.
1: 오, 와우.
0: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1: 네.
0: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까 했는데
1: 뭔가 있는 줄 알았죠?
0: 네. 제가 힌트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열방이 전의 단어
1: 네.
0: 네, 한번 지금 따라 부르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또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진행 중이에요. 보이는 라디오도 유튜브로 진행 중이니까요. 유튜브에서 댓글 적어주셔도 됩니다.
1: 네.
0: 1번 방언, 2번 족속,
1: 오.
0: 3번 백성.
1: 와우.
0: 과연 이 세 번째 모든 땡땡 열방이는 네 제가 원하던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어려우시면 찍어보세요 한번. 한번 지금 되짚어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가 그동안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려서
1: 맞아요.
0: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1번 방언, 2번 족속, 3번 백성.
1: 어허.
0: 샵 9030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고요.
1: 네.
0: 유튜브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와우.
0: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1번 방언, 2번 족속, 3번 백성.

0: 네, 오늘 찬양 퀴즈 중에서 난이도가
1: 네.
0: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지금 정답이 오기도 하는데 오답도 많이 와요.
1: 와우.
0: 저희가 찬양을 한번더 부르면서 정답을
1: 네.
0: 공개하면
1: 네,
0: 좋겠어요.
1: 좋습니다.
0: 오늘 이 후렴구 가사 중에서 세 번째 모든
1: 오.
0: 땡땡 모든 땡땡 모든 땡땡 열방이에서
1: 네.
0: 네, 여기서 이 열방이 전에 들어간 세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저희가 퀴즈를 드렸는데요.
1: 네.
0: 단연 세 번째는 무엇일지 찬양으로 공개해 주세요.
1: 네.

0: 백성.
1: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와 저희가 일부러 힌트를 좀 헷갈리지
0: 쉽지 않았죠.
1: 쉽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 저는 힌트를 드렸어요.
2: 아, 맞아요.
1: 왜 드렸죠, 제가?
0: 바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1: 제가 그래도 힌트를 좀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바로 백성 찬양 들었습니다.
0: 피디님은 다 주십니다.
1: 네, 5297번님 오다. 족속. 아,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헷갈려요, 이거. 아들이랑 목욕 중이에요.
0: 아이고.
1: 아, 너무 화목한 가정 보기 좋습니다. 9567번님. 와, 대단하십니다. 백성, 와. 정답. 9416번님. 족속. 아, 네, 족속이 많았어요, 오답이.
0: 맞아요.
1: 아쉽습니다. 또. 우리 5297번님 아까 전에 보내셨는데 오늘 아들이 축구에서 한 골 넣었다고. 야, 지금 월드컵 진행 중인데.
0: 아 그렇죠.
1: 우리 5297번님

0: 아들이 혹시 미래
1: 축구 선수를
0: 선수될 만한
2: 미래술돌이?
0: 네. 또 우리 2312번님 3번 백성이죠.
2: 와우.
0: 아멘.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 아멘, 아멘.
0: 아멘입니다. 또 4420번님께서 정답 3번입니다. 네, 하시면서 이 곡이 저희 교회 청년부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주제곡이기도 하다고
2: 와.
0: 8월에 가신다고 하시면
2: 와.
0: 8월에 제주도로 선교 가신다고 하는데
2: 와. 너무
0: 너무나도
2: 좋네요.
0: 제주 극동방송도 꼭 들리시면 좋겠어요. 네,
2: 아,
0: 북방선교에 꽂힌 우리
2: 좋습니다.
0: 제주 극동방송. 또 6296번님 퇴근길에 은혜가 항상 됩니다. 감사드리고
2: 아멘.
0: 정답 백성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유튜브로도 댓글 받아보고요.
2: 네.
0: 이렇게 오답도 나오고 정답도 나왔는데 선물을 드릴 분을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문자로 개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0: 네, 오늘 저희가 어린 양을 주제로
2: 맞습니다.
0: 찬양을 두곡 나눠봤어요.
2: 맞습니다.
0: 네, 형제님 오늘 어린 양을 주제로 나눴는데
2: 네.
0: 어떠셨나요?
2: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할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2: 아멘.
0: 네, 함께 찬양 불러준 우리 예정 자매님은
3: 네,
0: 어떠셨나요?
3: 저도 이제 어린 양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또 보혈로 덮으신 또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2: 아,
3: 한 주를 더 보내기를 네, 바랍니다.
0: 아멘,
2: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우리
2: 네.
0: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2: 아멘.
0: 한 주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2: 아멘.
0: 네, 우리 수요일을 은혜롭게 채워주신 TF워십팀의 백승주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린 양을 주제로 찬양 두곡 나눴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날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큰 일도 사소한 것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선택의 기로에 서면 망설이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 화평을 만드는 선택,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선택,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다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주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만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빛의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편한 습관을 따라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욕구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더 의식하고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겠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게 되고 그러다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며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미나였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

0: 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뇌출혈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하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기 한 시골 마을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친구였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작은 오해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아마 그에게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 생각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있더니 가까운 곳에 큰 돌 하나를 들고 와서 그 사람의 품에 안겨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돌을 하루 종일 안고 다녀보세요. 안고 몇 시간을 다니니까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돌을 들고 다니자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무겁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용서를 너를 위해서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그 미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돌보다 더 무거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돌을 내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침마다 눈 뜨는 순간 그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둠과 미움, 지옥이 그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건드는 대로 움직이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횟수를 말씀하지 않고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달러니 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는 용서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맷집은 용서할 수 있는 맷집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삶, 은혜가 전혀 담길 수 없는 삶이 바로 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담겨질 때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넘쳐서 상처 준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으로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지금까지 용서에 대해서 말했던 랍비들이 한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용서해라, 두 번도 용서해라, 그러나 세 번은 용서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오늘날 우리도 좀 마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3, 세 번은 안 돼. 한 번, 두 번은 내가 참을 수 있어. 참아줘. 근데 세 번까지 넘었으면 너는 용서하지 않아.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이 궁금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서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랍비조차도 두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용서하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적어도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에 랍비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베드로야, 너는 랍비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렇게 칭찬해 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에 일흔 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숫자에 빨려서 77이 49, 490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은 용서의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그것은 십자가 없는 용서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서도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은 내 기준, 내 생각,

이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기준, 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한계 속에서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신앙의 범주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똑같아요. 10년 전에도 그 말했고요. 10년 후에도 그 말해요. 10년 전에도 그 기준이었고요. 10년이라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10년이야 세월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할때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 삶의 결정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주인 돼서 앉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정대로 나는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런데 결산을 위해서 임금 앞에 끌려왔는데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대라니온. 그럼 1만 달란트면 6천만 대라니온입니다. 한 대라니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6조가 되어집니다. 6조. 혹시 여러분, 6조, 여러분 동그라미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엄청난 빚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슬픈 빚을 졌는지 알지 못해요. 아마 자신이 진 것보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빚이 안 많았겠습니까? 임금이 소리 높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빚진 자가 엎드려 구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가 비로소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무거운 빚을 탕감받아서 빚에서 자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백 대라니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호통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 대라니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1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조를 탕감받은 사람에게 1천만 원은 사실은 반딧불보다 작습니다. 티보다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참아주소서. 그런데 그는 임금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6조라는, 지금 이게 숫자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6조라는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재물을.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1천만 원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1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작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요. 마음의 폭이 작습니다. 작은 상처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맷집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몇 년이 지나도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너는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자야라는 은혜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6조에 비하면. 내가 이것 정도는 능히 용서해 줄수 있지. 내가 이렇게 탕감받은 자인데, 은혜 받은 자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사람을 용서하고 살고 있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아두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인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이 보면 여기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천국은 이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천국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천국을 살아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이 되지 않고 죄의 주인인 마귀가 통치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 자는 이미 이땅 가운데서 천국을 잃어버린 자이고 천국을 갈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상처 있는 마음, 아픈 마음,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 능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목사님, 상처 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맨날 상처받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천국과 연결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잃어버린 삶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픔과 죄가 마귀로부터 침해받는 내 마음이 되어지면 사랑해야 될 사람, 축복해야 될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땀싸고 밀어내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워하며 그 마음의 악함으로 그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부들부들 떠는 마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용서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10년 전에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있고요. 20년 전에 한번 싸운 것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천국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통치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누려지는 거야. 그런데 너의 상처가 미움이 너를 통치한다면 내가 너를 통치할 수 없어. 그 통치의 주인은 마귀야.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생명으로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옳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 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절대로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될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판판이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용서해야지.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달러면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에 맛이 있듯이 신앙에도 맛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본 사람은 신앙의 참맛을 압니다. 제가 나를 시비할 때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늘 양심 가운데 가책이 있고 늘 떳떳하지 못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순간 영적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그 영적 자유함이 내 마음을 정말 깃털같이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과 예배가 달라지고 비로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 청소년 쉼터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집 나온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밤에 노숙자처럼 그렇게 길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만나면 설득을 해서 그 아이들을 청소년 쉼터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면 6개월까지 그 쉼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쉼터에 데리고 오면 처음 하는 일이 그 아이의 팬티까지 완전히 탁 벗기고 그 아이를 정말 비누로 두 번, 세번 팍팍 닦아서 목욕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목욕을 시킨답니다. 그래도 3일이 지나도 그 아이에게 노숙자의 냄새가 난다요. 여러분, 노숙의 냄새, 이 죄의 냄새를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의 옷을 처음 벗겼던 그 옷을 버리지 않고 비닐봉지에 담아 놓는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어지면 이 아이에게서 노숙의 냄새가 사라진대요. 비누 냄새가 비로소 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불러서 그 비닐봉지를 열어서 이게 네가 입고 있었던 옷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옷을 쥐고 냄새 맡는 순간 아이가 구역질을 한대요. 내가 진짜 이 옷을 입었습니까? 그래, 네가 그것을 입었다. 그럼 그 아이는 여러분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는 그게 얼마나 처절한 삶인지 몰랐는데 일주일 동안 좀 새롭게 살다 보니까 그때 냄새만 맡아도 아, 이게 이렇게 더럽고 처절한 삶이었구나, 알아졌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삶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 맛을 알았어요. 같은 하나님이었지만은 이 맛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던 다윗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에 비례해서 용서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 여러분, 용서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가 크게 보여요. 죄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가슴 치는 것 맞으면 그에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비례해요.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그 어떤 모습이 애절하고 안타깝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만큼 뭐 그래 살아야지. 아내가 집구석에 그래 사는 게 맞아. 남편이 할 일이 그거 아니야. 그 정도 책임져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많으면 어때요? 우리 집사람 너무 고생한다고, 우리 남편 너무 고생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죄를 깨닫는 만큼, 죄의 크기만큼 은혜가 그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큰 죄로 지었기 때문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있으면 불 가까이 갈수록 불의 뜨거움이 느껴지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죄가 그렇게 가슴 아프고요. 그 죄가 그렇게 믿고요. 그 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똑같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의인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내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그 순간 내 안에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용서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그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됩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는 내가 그를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되어져요. 십자가 없는 내적 치유는 절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사. 내가 그 상처에서, 그에게서, 그의 감옥에서 이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때 진짜 자유하는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사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그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너의 허물과 너의 실수를 품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상태에 따라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더 뛰어나서, 내가 더뭐 직관적이어서, 내가 더 잘나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를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문제 안에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문제만 바라볼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보통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공정해 보여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크기가 사랑을 담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큰 사람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면 되지 뭐. 그러면 관계 회복되잖아.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는 자존심보다 사랑이 큰 사람이고요. 상처보다 용서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성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먼저 내민다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사랑이 그삶 가운데 강력하게 지금 그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실은 여러분, 이 원리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지금 유지되는 거 아시죠? 가정에도 부부싸움 하면 누가 먼저 여보 미안해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그래요? 다 살아봤잖아요. 아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있는 사람 뭐 내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당신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난 거 아십니까? 아니요. 먼저 다가와서 미안해. 별것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이렇게 말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고, 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흥분하고 펄펄 뛰고 여기저기 가서 막 입을 벌리는 사람, 그 사람 같으면 교회 깽판대 끝났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 주변에는 모두가 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모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0: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무엇이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른 정립이 있어야 돼요. 교회론의 정립이 없고 말씀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랬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과 생명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확하게 여러분 규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삶, 이게 신앙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을 꼭 살아가셔야 합니다. 용서는 여러분 늘 필요하지만 용서에도 기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의 부자는 되지 못해도 사랑의 부자, 용서의 부자, 은혜의 부자는 꼭 되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용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꼭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이 하신대요. 아니, 똑같이 하시기 전에 이미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속에 그 미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겠대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너의 말 한마디 100달란트이에요. 행동 하나 100달란트이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용서의 사랑으로 너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0315번님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요. 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2499번님께서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한 곳곳에 고백이 모여 내 삶의 노래로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고요. 또 이곳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249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남궁송옥의 그렇게 살아가리, 그리고 오늘이 워십의 찬송 귀하신 주여 날붙드사 함께 찬양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와 은찬이의 베이스 기타 소리와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한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이었고요. 주님이 주신 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세워보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77번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예전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눈이 많이 오던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르며 집에 가는데 눈물 흘렸던 생각이 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사연이 있는 찬송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4477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주리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희지율의 그대를 사랑하기를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를 볼 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이 찬양의 고백으로 그리고 또 이 가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위로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아버지 장례를 지나고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해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경상도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부터는 제가 이제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꼭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라는 게 제때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예람 50에 추가 일하시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요, 이 창조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하나님도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쉬시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에 뭐 하라고요? 놀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러나고 나타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또 내가 육신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와 또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가파오 앨범 가운데서 베드로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좀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좀 다혈질적이고 하지만 또 좀 순박한,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착하다. 요즘 착하다라는 칭찬이 옛날에는 참 그게 좋은 칭찬이었는데 요즘은 딱히 뭐 칭찬할 거 없으면 착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베드로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좀 다혈질적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장점은 살리게 하셨고 단점은 깨뜨리셨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고 또 섣부른 어떤 결정들, 섣부른 어떤 약속들,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전혀 다른, 여전히 좀 다혈질적인 것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감동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아주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하면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을 보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쉬운 말인데요, 의외로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단점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장점을 봐주는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내 단점을 보는 사람에게는요, 저도 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자꾸 해요. 그게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장점을 보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그 장점을 바라봐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 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먼저 본 단점이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게 지어진, 만들어진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것을 두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직장생활들, 또 가정생활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르고십에서 함께 지어져 간에 데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개인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점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지체됨에 대한 마음들이 정말 많이 없구나.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좀 기분 좋으면 되고 또 내 눈에 좀 보기 싫은 것들은 참을 수가 없는 그게 우리들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야, 이거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절반은 좋다고 하고 절반은 싫다고 하니 때로는 어떤 일들을 결정 내리는 것이 참 어려우시더라고요. 이제 교회라도 크면 그냥 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또 당에만 동의를 해주면은 그 일을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데 이제 교회가 작으면요. 성도들하고 다 이제 개인적인 또 그래도 친밀도가 있고 뭐 의견들이 이제 자유롭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요. 뭘 해도 그래요. 반틈은 좋아하시고요. 반틈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중도층이 그 끼어 있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하고 뭐. 근데 여러분 지체됨이라는 것은요. 한 방향을 봐야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우리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요. 뭐 할 사람들은 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특히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에 거의 동력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조사를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번아웃의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 뭐 이러고도 이런 결과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내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지지를 해주시고요. 부정적인 말들은 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나는 잘 못하지만 교회가 하자고 하니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자야 앨범 가운데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죠. 다 알면서도 사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 바로 앞에 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이 70, 80, 90, 이제 노인이 되어서 장수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장례를 집례한 적도 많습니다. 중학생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장례에 참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또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극동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위로부 여러분 가운데서 더 원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로 모시겠는데 오늘 룻기서 2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이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건 뭐 서로에 대한 인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보아스가 아침 일찍 밭에 나와 보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서 아마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보아스의 성품으로 판단하건대 아마 오전 중에 베들레헴 용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자기의 일꾼들에게 뭐 임금을 주기 위해서라든가, 그래서 뭐 베들레헴에 있는 은행에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지 모르죠. 어쨌건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보아스가 약간 늦게 자기의 밭에 나타났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와서 하던 행동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추수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주인의 인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베이는 자들도 말해요.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일꾼들의 인사이지만 이러한 인사들은 오늘날 어찌 보면 뭐 주인과 일꾼, 그러니까 자본가와 일꾼 사이에 주고받는 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 말 같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보시게요. 예를 들어서 철강 공장의 주인과 노동자들 사이에 이러한 인사가 여러분 오고 갈수 있겠어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과 뭐 이렇게 돈 주면서 일이나 시키는 그러한 노사 간의 이런 인사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많이 좀 해결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나 90년대 초 이런 노사 갈등들이 많이 해결되어지고, 또 근자에 뭐 용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잘 해결되어져서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참 이런 인사를 나눈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금방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그뭐 이런 뭐랄까 좀 험악한 자본주의들이 있잖아요. 아주 수준노화 같은 그러한 주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죠. 예를 들어 자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뭐랄까요,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도모해 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특별히 노사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장르를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룻기서 2장 4절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인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노동자들이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다면, 어쨌건 보아스의 밭에서 볼수 있는 이 노사 관계는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이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뉘 소녀냐, 이렇게 물어요. 자, 보시면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쫓겨날 것과 또 영원히 과부로 지낼 것을 각오했던 이방 소녀 룻은 이제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총각이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들의 어머니들이 보아스를 초대하여서 여러 번 아마 자기 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뭐 여러 가지, 또 보아스와 같은 이런 유력한 사람을 사위로 두려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였겠고요. 그러나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처녀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밭에 나가서 처음으로 모압에서 온이 과부를 보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요? 정말 뭐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런 말 하지요.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구절의 흠정역은 약간 어찌 보면 좀 포장이 되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원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이 원문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 우리가 지금 다 번역 성경들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좀더 원문에 충실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보아스가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히브리 원문이 나타내는 정확한 의미를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정말 그 가운데로 자꾸 가는 것,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아무쪼록 중요한 성경을 보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제가 첫눈에 반한 사랑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아마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랑을 어찌 보면 적극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여러 번 사귀고 이래서 정도 들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한번 이렇게 보았을 때딱 자기의 가슴을 흔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그렇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걸요. 그래서 좀더 사귀면서 청혼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서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란 말이죠. 어쨌거니 보아스는 이 룻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4절 5절을 봤어요. 이제 6절로 가볼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래요. 사완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 보아스에게 말을 해주는데, 이런 말이겠죠. 설마 그녀에게 관심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녀는 단지 이삭을 주우러 왔을 뿐입니다. 모압 처녀예요. 모압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완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온 것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7절로 봐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이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에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분명히 이 이국 소녀에게 반했지만 그 사환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모압 여인이 여기 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또 모세 율법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면 허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의 변명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여자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 반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룻에 대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룻이 자기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이름을 번역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름다움 또는 개성이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매기 목사님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글래머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은 그 글래머라고 하는 미국서도 그런 뭐 정숙한 의미는 아니죠. 뭐 이렇게 저속한 책, 헐리우드나 뭐 이런 그런 뭐 사진들 많이 나오는 그런 데서 이 글래머라고 하는 말이 너무 오염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매기 목사님은 그런 장면은 룻의 매력을 잘 드러내주고 있지, 뭐 그렇게 추한 쪽의 글래머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이죠. 다른 소녀들과 베들레헴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가씨들이 룻을 따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매기 목사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룻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쓴 사람은 아니에요. 요즘과 같이 뭐 성형 많이 하고 그건 아니죠. 룻은 이미 버림받은 자기의 위치를 받아들이며 아무에게서도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남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룻이 어떻게 했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변명을 하고 룻을 소개했을 때 보아스의 반응에 여러분들이 유의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첫눈에 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참 매우 이상한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밭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원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그러나 모세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은 했죠.

저는 보아스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밭머리에 들어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넉넉함은 우리가 상당히 지켜 세워줘야 되고 칭찬해야 될 만한 그러한 보아스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아스는 어쨌건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로 가보세요. 그들의 베이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자기 밭에 머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보호해 주겠다. 아주 그 보호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보아스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명을 내려 당신이 이 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아무도 방해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안심하고 오라고.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들, 특별히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에서 온 과부의 처지는 여러분 참 위험한 또 난처한 입장 아니겠어요? 사방으로부터 몰려드는 멸시와 모욕 때문에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즉시 룻에게 보호망을 쳐주게 됩니다. 당시 베들레헴 거리에 나가는 것은 오늘날 어찌 보면은 이 방범이 안된 그러한 곳, 그런 밤거리를 헤매는 것과 같을 만큼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사로 일하던 한 분이 계세요.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 참 이런 곳은 당신이 사역하던 아프리카 정글 속에 비하면 얼마나 안전한지 모른다고. 이것이 바로 현대 문명이 가져온 결과이고, 특별히 새로운 문명은 많은 범죄를 일으켰는데, 불쌍한 범인들은 사회로 환원시켜 권리를 다시 찾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매기 목사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인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된다. 이 매기 목사님은 좀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봐요. 저는 범죄자들은 꼭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뭐 그리고 사형을 찬성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현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성경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고 봅니다. 어쨌건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보아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조롱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인권을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씀이죠. 10절을 보시죠.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처음 말이죠. 사랑의 구속 룻이라는 의미의 그 설교 이런 부분을 저도 했고 또막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룻이 여기에서 실제로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바람둥이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물음으로써 노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입장을 고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룻은 전혀 뭐 일반적으로 뭐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여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룻은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던 그 집안의 모습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르반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단 말이죠. 오르반은 더 이상의 희생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과부로 보내며 또 사람들에게 쫓겨 다니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모압 땅에 그대로 그 오르바, 룻의 뭐랄까요, 위 동서가

0: 남아 있었다면 룻은 전혀 다르죠. 아주 각오를 했습니다. 아주 고생을 각오를 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던 거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누가 자기에게 주목하리라고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보아스 그 주인이 말이에요. 자기를 알아보고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그 생각이나 했겠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아마도 그러한 반응을 보면서 이 룻은 상당히 놀랬으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뭐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에 뭐 이런 혼자 된 여인이라든가 이방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으니까. 자, 나중에 살펴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모세 율법에도 모압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말하기조차 아주 부끄러운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매우 낮고 천한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인종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리였던 자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나타나 있고, 이 때문에 룻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참으로 놀랐던 것이죠. 자기는 이방인이었고 또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룻의 질문이 정직하고 진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룻은 이처럼 인종적인 장벽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여기에 룻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러한 룻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룻의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룻이 고향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고 매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룻은 여자와 아내가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갖춘 여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사랑에 빠지게 된것 아니겠어요? 저는 룻의 질문에 대답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는 사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미모를 갖추고 이쁘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고, 또 보아스는 그날따라 그 시간에 딱 나와서 우연히 이 룻을 보게 되고 아주 그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셔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종들은 보아스에게 룻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룻이 밭에서 하고 있던 일은 무엇인가요? 1번 이삭 줍기, 2번 빨래.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보아스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부자고 기부자로 유명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정찰제, 교환과 환불제, 또 고객 서비스 등을 경영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여러 장관직이 주어졌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 거절했다가 주일 성수를 보장받고 수락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쓴 워너메이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하셨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길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복된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은 그저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회복을 향한 기다림,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테픈 맥워터의 Come Jesus Come 들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양자됨을 바라며 하는 탄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끝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진 기다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마주, 그리고 텐트 메이커스가 부른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매트 레드맨의 Call to Worship, 폴 벨로시의 Offering, 크리스 톰린의 You Are My K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을 통해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 안에서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갈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탄식은 단순히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했던 시간들에 대한 깨달음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처음부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세상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낮은 곳으로,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사위 부스 터커가 시카고의 한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에 대한 터커의 설교를 듣고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요. 단상을 내려오는 터커에게 한 남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 듣기 좋은 소리를 잘도 하네요. 나처럼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매일 우는 두 자녀를 두고 있어도 과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 며칠 있다 터커의 아내가 기차 탈선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 집회장에서 누군가 제게 아내를 잃는다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전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절 위로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막아주시는 분이지만 뜻이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항상 내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람월십의 산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 어떤 상황에서 이 방송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또 찬양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아멘. 다마리스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 뭐랄까.

맞아요. 정말 찬송가는요,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이 나갈 때 함께 가사를 읊어서 따라 불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숨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도의 어머니라 불렸던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마음 없이 나눌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결코 인색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자꾸만 내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그랬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전부 주신 사랑. 나의 손은 움켜쥐고 있으면서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나누는 진짜 사랑의 삶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줄라이의 나눔의 미학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를 가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1월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삶에 또는 인생에 꿈과 비전을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꿈대로 또 목적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꿈이나 어떤 소망이 없어진다면 나이가 든 거다 라는 얘기들도 우리 남쪽에서는 나누곤 하는데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꿈은 또 소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삶은 혹시 오늘의 배부름 또 조금은 더 편안해지는 생활이 아닐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표랄까요? 삶의 희망 그리고 바람들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북녘의 주민분들도 나의 꿈, 나만을 위한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기서 영어 단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목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한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오늘도 함께 하기를,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주님께 아뢰며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저 북녘 땅에도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FM으로 더 깨끗하게,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어플로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저는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세대별로 받은 교육도 다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필요할까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또는 모임별로 다양한 공동체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통일 교육에 한국교회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 말해 뭐해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거 아시죠? 진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5: 진짜.
3: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미디어에서 스치듯이 봤던 인상이 전부로 남는 거죠.
0: 네.
3: 책 한 권 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처럼 북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인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너무 있죠.
0: 예.
5: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5: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정도?
0: 그렇죠.
5: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 그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3: 삼순이님 때까지만 해도 포스터도 그리고 글도 썼잖아요.
0: 네.
3: 지금 세대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0: 그럼 통일에 대한 아예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학교에서 네.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는 있었어요.
5: 그렇구나.
0: 근데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5: 맞아요. 인상적인
0: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눌 만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3: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가?
0: 아, 그런가?
5: 그럴 수도.
0: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5: 그러게요.
0: 네.
5: 좋은 방법.
0: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북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6: 아, 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둘 다 받아본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는데
0: 네.
6: 북한에서는 아예 반대적으로 이제

0: 통일보다는 나만 가는 적대적이다 이런 교육을 좀더 중심적으로
1: 반대로.
0: 하기 때문에
2: 그럼 통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북에서도.
0: 네,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릴 적까지는 통일 뭐 기차, 통일 열차 뭐 이런 놀이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로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
0: 맞습니다. 남조선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1: 아이고.
0: 보살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통일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변질시켜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2: 그러면 통일은 이뤄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확실하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통일을 많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 남한으로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세금에 대한
2: 맞아,
3: 문제나
2: 맞아.
3: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조금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나만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2: 경제학적으로는
1: 장기적 투자.
3: 네,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주는 오히려 통일이 출구가 될수 있다라는 거여서, 네, 뭐 분단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징병제로 인해서 청년층의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통일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이 통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교육은 당연히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4: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살수 있는 해방구 같은 느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희생하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세대에도 엄청난 특징이잖아요. 우리
3: 맞아요.
4: 친구들 진짜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 좋을 거야, 장기적으로 봐봐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챙기려고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교육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
2: 하나님의 어떤
3: 그러네요.
2: 가치 아래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4: 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확장되면 좋겠다.
5: 보라님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되게 통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대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2: 예전에 반공 교육을 받아서.
5: 맞아요. 교육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화해, 용서 등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저희가 배운 이 가치를 주변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마 이야기를 듣고 또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가족은 북한의 공산군에게 피해를 입었어. 누군가는 우리는 이산가족이야. 이런 아픔이 사무치신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해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교회가 나서서
5: 맞습니다.
2: 그런 의미를 또 알리고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말씀이실 것 같아요.
0: 요즘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든 이제 청년들 층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0: 아무래도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뭐 얘기도
1: 네,
0: 있었고,
1: 북한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대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통일은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0: 영영
1: 때문에,
0: 분단된 채로 고착화될 수 있죠.
1: 네, 우리가 조금 더한 발자국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들과 또 여기 국동방송 같은 매개체들이 그 연결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0: 예, 그러니까 이
1: 맞아.
0: 통일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뭐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디어나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요즘엔 또 VR이 엄청나게 핫,
0: VR?
2: 네, VR
0: 네.
2: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나 남한
0: 구경된
2: 통일됐을 때
0: 거고,
2: 어떤
0: 네.
2: 느낌일까? 이렇게 체험형 교육을
1: 좋다,
2: 함으로써
1: 좋다.
2: 와, 이런
3: 방탈출을
2: 느낌이
3: 그런
2: 맞아요.
3: 맞아요.
2: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0: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되게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너무 앉아서 듣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지.
2: 능동적으로.
4: 방금 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험하는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방탈출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한번 이게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다면.
3: 재밌겠다, 진짜.
0: 나는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
4: 진짜요?
0: 옛날 사람.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은 안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 통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4: 좋습니다.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 해주신
4: 보라,
3: 주주,
2: 삼순,
1: 웅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종전 합의 발표가 겹치지 않도록 자정을 넘겨 최종 합의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태블릿 PC 판형 컴퓨터 화면에 작은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교사가 국가재산 파괴죄로 추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보릿고개 식량난 속에서 곡물로 술을 만드는 밀주 생산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생계 대책 없는 단속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LNG 운반선 건조산업 부활을 추진하면서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업계에 기술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의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섭씨 900도 화염 속에서도 버티는 무인 소방 로봇 단비가 충남 금산 화재 현장에 처음 투입돼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독일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퀴라소를 7-1로 꺾었지만 사상 첫 본선 무대에 선 퀴라소도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발표 시점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지난 14일에 맞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정을 넘긴 뒤 최종 승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합의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란 현지 시각으로는 이미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시차를 활용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 시점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협상 막바지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면서 추가 충돌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가 미국과 이란의 오랜 정치적 대립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교실에 비치된 태블릿 PC 화면에 미세한 흠집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담당 교사가 국가재산 파괴죄로 몰려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부와 보위부는 학교 비품 검열을 실시하면서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실에 설치된 태블릿 PC 한 대의 화면에 작은 긁힘 자국이 발견되자 검열원들은 관리 책임을 물어 담당 교사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학교 내 공개 비판 대상이 돼 반성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교사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새 태블릿 PC 판형 컴퓨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학교의 교육 기자재 상당수가 국가 지원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비용을 모아 마련한 것인데도 당국은 이를 국가 재산으로 규정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흠집 하나를 문제 삼아 교원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생활고와 교육환경 악화 속에서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과도한 통제와 책임 전가가 현장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당국이 곡물을 이용한 밀조 생산과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안전부는 이달 초부터 밀주를 만드는 주민들의 집을 불시에 수색해 술과 원료, 제조기구를 몰수하고 유통망까지 추적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릿고개 시기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곡물이 술 제조에 사용되면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욱 심해진다고 보고 이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배급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서 생계수단까지 빼앗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밀주 생산과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은 술 장사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술이라도 만들어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현장 안전원들 역시 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어 적발 후에도 경고만 하고 물품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술 장사를 한두 해 해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생계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서는

밀조 생산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한동안 중단됐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산업 재건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기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LNG선 제조 부활을 위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5년부터 자국 조선사들이 연간 3척에서 5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현재 LNG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송 역시 선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계 LNG선 시장이 한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본은 2019년 마지막 선박 인도를 끝으로 사실상 LNG선 건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LNG 저장 탱크와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는 자국이 부족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LNG선을 안정적으로 자체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리는 만큼 정부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 역시 중국 조선업계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본과 협력할 경우 고객 이탈을 막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LNG선 건조 산업을 다시 육성해 에너지 수송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대규모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기업 공개 이후 차세대 사업으로 인공지능 연산이 가능한 위성 수천기를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 거대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2027년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뒤 향후 100기가와트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우주 공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와 고효율 태양광 설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스페이스X 우주선에 사용되는 특수 배터리 공급 경험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개발 중인 한화 솔루션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우주 수송과 위성, 배터리, 태양광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도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섭씨 9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소방 로봇 담비가 충남 금산군 생활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 실전 투입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충남 119 특수대응단에 따르면 담비는 지난 5일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점 가까이 접근해 약 2시간 동안 집중 방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분당 최대 2,600리터의 불을 뿜어낼 수 있는 담비는 적외선 카메라로 열이 집중된 지점을 탐지한 뒤 정확하게 물을 분사했으며 모든 과정은 소방관이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 당시 폐기물 공장 특성상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공장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지만 담비가 위험 지역에 투입되면서 소방대원들의 현장 접근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약 12시간 44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전히 진압됐는데요. 담비는 2019년 독도 해상 구조 활동 중 순직한 고 박담비 소방교의 이름을 따 명명도 했으며,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방청에 기증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무인 소방 로봇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전 그릇과 QR코드를 앞에 두고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로봇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거나 돌아갈 집이 없다,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사람처럼 모자와 코트를 입고 엎드려 구걸하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

사람들은 이제는 거지까지 로봇이 대체한다,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했는데 구걸도 로봇이 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인공지능 시대를 풍자했습니다. 다만 이 로봇들이 실제로 돈을 모으기 위해 운영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나 이벤트를 위한 퍼포먼스

휴스턴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퀴라소를 7대 1로 꺾고 대회 첫 승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9위 독일은 카이 하베르츠와 자말 무시알라 등 주전 선수들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인구 15만 명의 섬나라 퀴라소도 전반 21분 리바노 코멘넨시아가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골이 들어가자 퀴라소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도 마치 우승이라도 한듯 국기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독일은 이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7대 1 대승을 완성했고 2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비록 큰 점수 차로 패했지만 퀴라소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값진 첫 골을 기록하며 자국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기온은 11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고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잠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계와 희천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0도, 진남포와 희천 19도, 강계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와 희천 28도, 강계가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9도, 신계가 18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30도, 개성과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청진과 웅기, 무산의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턴 해산과 풍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해산과 풍산 13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1도, 해산 24도, 풍산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또 품고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북방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에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기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 다가오는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6월 1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미국의 한 전통이 있는 신학교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입니다. 이 교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고 하죠. 잘못된 질문에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대신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이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초점이 나의 인생입니다.

인생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부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펼쳐질 줄 믿으면서요.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이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거짓을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요. 우리 주님 손 굳게 붙들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더불어 시편 31편 5절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의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자. 마지막 절에 19절에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예수님은 대리석 기둥과 융탄이 깔린 층계가 있는 궁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출생을 위하여 호화로운 내실이 예비되지도 않았었고 사원의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악대도 잠잠했고 왕실의 악사들의 축성이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들려오는 것은 다만 소수의 목자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뿐이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나서 구유에 누였고 그의 어머니는 뱃집을 깔아 아기를 누였으며 그를 동무한 것은 육축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을 어느 다른 인간의 출생과 사망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영향을 세계에 미친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함이니라. 아기 예수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성도들은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아기 예수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0: 8절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아기 예수가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기 예수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죠.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을 늘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느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저희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1: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서영 자매님의 선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그리고 함경북도에서 온 서영 자매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소망이요 승리의 길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서영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뜻을 향한 목적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완전하고 두루 갖추어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완전하신 주님의 뜻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5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죄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세상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범죄도 범죄이지만 사랑했던 맏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 다말이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에서 매몰되어 있는데 그 아픔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압살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 조금만 늦으면 압살롬의 칼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소리치며 도망가야 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은 수치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한 현실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이미 다윗의 생애에 큰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사위였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생이 됩니다. 사냥하듯이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 다닌 세월이 길게 보면 15년입니다. 쫓아오면 도망가야 하고 도망가서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생애가 다시금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서 다윗은 이제 울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법 중에 하나가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의 울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드러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다윗이 처해 있는 고통의 길이 얼마나 깊은지를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다윗의 마음에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 기대나 소망도 없어 보이는 다윗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다윗의 현실 이면에 담긴 그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내는 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집중해서 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왕을 도와서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수행해야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략들을 총동원하여서 작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모사이기도 하고 전략가, 지략가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도벨은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왔고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이제 다윗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그와 함께한다는 소식은 인간 다윗으로서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아이도벨을 향하여서 내뱉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냐, 배반자가 아니냐, 기회를 쫓아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저주를 쏟아부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단 한마디에 그 어떠한 말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한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응답이라는 말 대신에 다윗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셨다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군대를 주면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생각할 때 지금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고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이보다 더 좋은 계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계략을 이 아이도벨이 이야기한 겁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제안대로 군대를 보냈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의 군사들도 백성들도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은 그대로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후세가 이때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섣불리 쫓아갔다가 혹시 직이라고 한다면 큰일이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다윗을 기습 공격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어떤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을 포위해서 다윗을 잡든지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말에 더 옳다고 여기고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한 기도,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후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생각하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 놓은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다윗의 간구에 반응하신 겁니다. 다음에는 다윗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권의 정당성과 백성들의 신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백성들에게 내게 언약궤가 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니 나는 다시 돌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기의 신상을 위한 인위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 사용하는 경우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고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니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더 처참하게 졌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왜 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부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인은 군대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과 그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마치 승리의 부적이고 승리의 요정인 것처럼 맹목적인 미신으로 이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언약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윗의 이어진 반응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진심 어린 고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잘 짚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치 딜을 하듯이 내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테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왕좌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다윗은 삼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왕위를 회복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쫓겨다니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가드 사람 잇대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홀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 잇대는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형편을 보십시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잇대가 찾아와서 600명의 부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왕과 함께하여 왕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잇대를 끌어안고 고맙다, 잘 왔다, 이번에 일이 잘 넘어가면 내가 너한테 큰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다윗은 잇대를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나그네의 길을 떠나야 하고 고난의 길인데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때와 부하 600명이나 되는 자기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서 다윗은 현재 자기가 처한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에게 마주치는 상황들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맡기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러한 고난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라고 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내 가정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든 아니면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든 하나님이여 그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단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도를 할 때가 아둘람 굴에 있거나 엔게디 광야에 있던 때로 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쫓기다 숨은 곳이 뒤가 막힌 퇴로가 없는 막다른 굴이었습니다. 이때 자기의 상황을 다윗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가 나를 찢어내고 있습니다. 나를 불태워버리려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가 얼마나 절망과 또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그가 쏟아내는 비탄한 비명한 탄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뒤가 막혀서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굴이라고 하는 암담한 고난의 자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자리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이 현실을 짚어볼 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밖에는 나오지 않는 비탄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 마치 암탉이 새끼병아리를 품듯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죽여서 숨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내 마음으로 확정하고 또 확정했다는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평생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기가 고난과 고통과 시련에 처할 때마다, 그곳에서 괴로움과 아픔의 비명을 지를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내시고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두려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는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어야 하고 어떤 역사이어야 할 때 그 역사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기도라고 한다면 늘 성공, 건강, 명예, 권세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고, 지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짊어지고 많이 손에 쥐고 그리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기도는 우리와는 철저히 달랐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반대로 잃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어진 기도가 있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치와 모욕과 모멸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자리로 주님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내 주세요. 이 고난은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를 배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졌습니다. 올무에 묶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함정을 메워주시고 올무를 끊어내주시고 날카로운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한다면

0: 그 시련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날을 내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나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없나? 아니요. 거꾸로 봤습니다. 뒤집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드러내 보이시는 신뢰입니다. 그러면 무한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부족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다윗과 같은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처한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고 진심 어린 그리고 신중한 믿음의 고백을 올렸는가. 우리도 그와 같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5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도와 황해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1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포항이 20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이 19도, 함흥 18도, 청진이 17도, 강계가 16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강주와 포항이 32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 개성이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강릉, 목포가 29도, 여수와 부산이 28도, 신의주와 제주가 27도, 강계 26도, 해산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하루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지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 솟으리라. 그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분요하고 기도 제목 많은 6월이지만 그 틈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날마다 크십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여러 각도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지구촌의 소식과 나라 안의 여러 정황들이 우리를 더욱 기도로 나아가게 하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줄 아는 우리가 바로 행복자들이죠.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때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1: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또 함께 이야기하며 권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자, 이 성도를 위한 연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자, 이 헌금인데 이게 이제 어떤 헌금이냐면 성도를 위하는 헌금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제 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려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교회를 위해 우리가 성도를 위한 헌금을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어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 3절 중반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디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했냐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었더랬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웠느냐?

당시에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닥쳤었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을 잠깐 보시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큰 유대 지역에 기근이 와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각처에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우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힘을 합쳐서 헌금을 보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또 교회가 잘 서도록 선교 헌금을 또 구제 헌금을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갔는데 이 사도들이 9절에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다 만났는데 10절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우리가 참 어려운 형제들이 있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데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다시 오셔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한 목표를 위해, 한 선교를 위해, 또한 구제를 위해 같이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자,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은 뭐냐면 주일을 말합니다. 아, 안식구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요,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밤모섬에 유배간 이 사도 요한도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요. 1장 10절에 보면, 하루 종일 강제 노동, 유배지에서 노동을 하다가 일주일 내내 하다가 10절에 보면 이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때 10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에. 이게 뭐냐?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안식일은 그림자로 봅니다. 아, 물론 안식일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참된 안식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참된 안식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날, 예배하는 날, 바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 그거를 지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 안에 예배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번 그분을 높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식은 몸이 쉰다고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절에 다시 오셔서 다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여기 보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입에 따라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번영하는 대로, 잘 되는 대로,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따로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정기적으로 해서 모아두르는 거죠.
모아두어서

차분하게 계획을 갖고 헌금을 잘 준비해야지. 2절 중반에 보면 내가 갈 때에 염불을 하지 않게 하라. 미리 헌금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해야지. 바울 왔다 가지 예루살렘 가는데 우리 빨리 염불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오면 야, 바울은 와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수금하러 온 거냐?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인정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선정한 대표자로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 헌금을 하여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야 내가 왔으니까 나를 통해 보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가져가면 물론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 헌금을 전달하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혹여라도 사도 바울이 가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정한 한 대표자를 통하여 그곳에 가서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절차적인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지만 절차가 불투명하면 안 되죠. 절차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되도록 너희들이 지정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서 너희의 은혜를 구제헌금을 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텐데,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만약에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가면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처음 전해준 교회로, 여기에 바울, 바울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기둥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큰 흉년이 들어서 다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형제 교회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받고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많은 이들을 유용하게 하는, 힘든 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갖고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따른 종말의 성취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보시면요. 15장 16절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이방인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가보시면은요,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회복이 되면 모든 이웃의 나라의 모든 지체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열방에서 돌아오는 이들 가운데 새로운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을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나와서 예배할 것이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고 또 모든 악인들 심판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갖고 오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고마운 교회들이 단순히 힘든 교회를 우리가 돕는 차원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다가 열방의 이제 종말적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종말의 약속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취 계획의 일부로 우리가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 지체들을 돕자 하는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도우면 이들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더욱 주의 복음에 힘쓰자 이런 격려가 되겠죠. 자, 5절 말씀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텐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러죠. 자, 이 마케도니아, 그 이제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이게 다 당시에 로마의 이 주, 속주의 이름입니다. 프라빈스라고 영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여행, 복음을 들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이렇게 갈 때 너희들에게 갈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 너희와 함께 6절에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자, 겨울에는요, 바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바닷길로 주로 많이 여행을 했는데 겨울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광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다 물결이 심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봄쯤 돼야 바람이 잔잔해지고 순풍이 불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해전이나 이럴 때는 겨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가서 싸우기 전에 풍랑 때문에 다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봄이 돼야 바람도 순풍을 타고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하죠. 자,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곳에서 겨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게 되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면 6절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나라를 건너 여행한다라는 건 비용이 많이 들죠. 예.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비행기를 타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만 배의 비용이 꽤 많이 소요가 됐죠. 또 배를 타고 며칠 동안 가면 그 배에서 먹을 것, 또 잘 것 다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 비용이 꽤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내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잘 머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때 너희들이 나를 좀 돕고 또 선교 헌금으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아서 여행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때그때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가는데 그때마다 이런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또 적극적인 기도가 많은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근데 지금은 출발하지 않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며 이제 목회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광대하다는 건 뭡니까? 넓은, 와이드 도어죠. 와이드 도어.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ide door for effective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한 사역을 위해 광대한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여기 유효한 문,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effective work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effective calling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나누죠. 외적 부르심은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이제 예수님께 와야 돼. 그냥 그래. 지나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야, 너 이제 진짜 예수님께 와야 돼. 그때 그 말이 내 마음을 때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며 막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충동과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0: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effective calling, 유용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용한 부르심은 우리들이 외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를 때, 전도를 하며 믿음을 권면할 때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광대하고 유효한 분, 사도 바울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돌날라오고 핍박받고 이러는데, 이 예배소에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유효한 부르심의 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두 형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고 분란이 있는데 바울은 없고, 그래서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말씀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고, 다음 하나 12절은 아볼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순종하고 가는데 12절에 아볼로는 가봐라 그랬더니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왜 전혀 없을까? 그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이미 그 안에서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누가 잘났냐, 막 바울이 부활이 있다 없다, 바울이 진짜다 가짜 사도다 막 이러면서 싸우니까 아볼로는 아우 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상처받고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바울 얘기하니까 아멘 가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무지하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디모데 가거든 조심해라. 서울 싸우듯이 디모데 자꾸 막 치켜뜨고 눈 치켜뜨고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로 무엇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게 하라. 가서 디모데가 말씀 전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아무도 반응 안 하고, 그러면은 디모데가 내가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네. 왜 그러지? 저는 지금 안 두려워요. 다 이해를 하니까. 근데 디모데는 엄청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쁘게 맞이하고 기쁘게 반응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도 주께서 부르신 일꾼이니까 바울이라고 특별히 대하지 말고 디모데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를 주의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또 여러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성장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멋진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일종의 성장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그 짐을 나누어지도록 사랑을 독려하는 사도의 마음을 읽습니다. 연보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이랄까요? 연보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조금씩 모아 준비해 두었다가 사도가 지나는 길에 전달하도록 하며 연보를 물질을 넘어 은혜로 표현한 점이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형식은 물질이지만 사랑이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인 것과 같은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분열과 갈등으로 복잡했지만 사역을 위해 흔들림이나 주저함 없이 당당했던 사도의 행보를 우리도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자상한 당부도 잊지 않는 이 배려도 은혜를 주죠.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이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나의 유익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예배에서 넉넉히 기쁘게 승리하십시오. 6월 18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 네온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잘 알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쩌면 우리는 이 거룩한 만남에 대한 소중한 축복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미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고 영생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자들은 바울의 외침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전달의 하루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전함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 복음이 주는 행복, 이것을 전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0: 전파하라. 받은 자는, 그리고 넉넉히 받은 자는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기쁨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요?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루는 농촌을 지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떼굴떼굴 굴리며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대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볼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해라.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배부를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요. 인생에게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으면 희망할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제의 오늘이 오늘의 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가 오늘 무너져요. 어제까지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오늘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패턴으로 우리 인생이 돌아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이 한마디가 오늘 예비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소한 행복,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내용, 그리고 발걸음, 움직임 속에서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이 즐거운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슬쩍 한번 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 번의 외침, 한 번의 전달이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말하지 않으면 들을 자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형을 그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광고판으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

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 노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닭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은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고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시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고 각자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여주죠. 비교에서 사명으로,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은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긍정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52편 7절 말씀입니다. 전달자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윌리엄 해리스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미국의 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폐렴에 걸려 취임 한 달 만에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급히 선거를 준비해야 했지만 무려 반년 가까이 선거는 미뤄졌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해리슨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데만 4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고속 우편 배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40명의 숙련된 기수가 거점을 지키고 있다가 교대로 쉬지 않고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기수들은 우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최대한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강도에 대비한 권총 한 자루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편지와 함께 반드시 품에 넣고 다녔던 물품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이 없으면 귀가 많아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달이라는 사명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빨리 복음을 전하게 해주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줌을 믿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윤영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포항 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것도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눠보면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야곱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나머지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후계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24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떠난 3일 뒤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라반이 스스로 만든 일이죠. 라반의 양들과 야곱이 치는 양을 3일간의 거리를 두고 같이 잊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3일 뒤에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추격대를 구성했어요. 야곱 가만두지 않는다고. 뒤에 보면 우리 본문 읽을 때 뭐 딸도 내 딸이고 이 손자 손녀도 내 손자 손녀고 이 재산도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라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훔쳐서 도망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갔는데 이 바다나란에서 길라앗까지요, 이 야곱이 간 거리가 48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에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30 내지 40km 정도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480km를 10일간 걸었다 그러면 하루에 48km씩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죽으라고 줄행랑친 거예요. 자기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재산들 그 모든 떼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고 해서 바로 이 길라앗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라반은 추격한 지 7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루에 70km 정도를 달려서 뒤쫓아 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70km라면 거의 잠 안 자고 달려올 거예요. 왜일까요? 독이 올라서 그래요. 사람이 화가 나고 독이 오르면 물불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막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이 야곱 잡히면 죽이겠다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잡으러 갔는데 10일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29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는 이 표현은 너 조심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제 삼촌한테 잡히면 이제 나는 죽든지 아니면 혼자 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뭘 깨달았냐면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 억눌렸던 서름과 탄식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삼촌 20년 동안 내가 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그리고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간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당신이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기준을 바꿔가지고 뭐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자꾸 태어나면 아 그러지 말고 얼룩진 양으로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변역해서 나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자기 서름과 속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야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성실하니까요. 성실하긴 성실했죠.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아니요. 나보다 탁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복받겠다는 야망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쳐서 왔던 사람이에요. 전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쭤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라는 대답하고 또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공급해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는 은혜,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한쪽으로 보면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왔는데 돌아서서 다시 다른 한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참 힘든데 살아온 거는 인생 자체가 광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삶을 보면 아, 나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야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야곱을 축복의 계승자로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야곱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손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우리를 삼아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인생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은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돕는 겁니다. 31장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42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할 때 야곱의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한 것을 기억했어요. 베델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어서 14년,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14년이 끝난 날 자기는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라반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정착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흐트러버렸어요. 삼촌의 낯 얼굴빛이 옛날과는 달랐고 삼촌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들어오게 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셨을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게 뭐가냐면 야곱이 생각할 때 저 삼촌이 나를 놔주겠나, 그리고 자기 자녀들 두 딸, 그리고 종, 그리고 손자 손녀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떠나보낸다면 홀로 떠나보낼 거야. 언제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인데 내가 아버지를 떠난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겠는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니까 그대로 흘러가서 야곱이 떠났구나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라헬이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반이 떠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떨 때 사랑하시냐면, 우리도 자녀들 볼 때요, 순종하는 자녀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귀하죠. 저도 제 딸이 말 잘 들을 때 너무너무 귀해요.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말 잘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뭐 얘기해서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챙겨줘요.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그래서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이 야곱을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한 땅을 야곱에게 줘야 되고, 야곱에게 자손이 많아서 또 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의 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만들어 놓으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문제라도 풀어줘야 되는

그런데 없는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면서 삶이 더 꼬이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도우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왕에게 갔어요. 갔는데 몇 번 거절당한지 압니까? 열 번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함이 일평생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서 거절당함이 굉장히 힘든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열 번이나 거절당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출애굽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절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신 취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일평생 역사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내려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 일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 우리가 이 길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홍해를 막아놓고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뜻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에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태에 속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세를 더욱더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절로 잘 풀어가면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잘해서 좀 더 겸손하다면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의미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보살피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유리의 창업주이면서도 수도교회 장로였던 고 채터셉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10대 후반에 그 아내인 기복실 여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장사할 때부터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이라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라는 것을 그는 가지게 됐어요. 이 채태섭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미 계약한 물건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되팔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시 그 이익이 쌀 수천 가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했지만 채태섭 장로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원래 계약대로 그 물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던 중국 상인들 사이에 최태섭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일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 사변을 만나서 그는 일사후퇴 직전에 피난 오기 전에 정말 이 죽음 앞에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자기와 거래가 있는 사람, 자기가 주어야 될 사람을 장부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전 재산 동원해서 다 갚아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남의 돈을 떼먹고 피난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 후에 당시 대출받기로 문턱이 높은 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게 됐냐? 그 신용대출하는 바로 그 책임자가 이 최태섭 장로님에게 혜택을 받던 사람이든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 담보 없이 그냥 신용대출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됐고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 되면서 한국교회 장로님의 모델도 되어 있고요.
사업가의

모델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좌절하게 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있고 두 번째는요, 너에게 많은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많도록 하늘에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약속했죠.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무슨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증거장이 아니에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라반이 자기 장인인데, 외삼촌인데 장인인데, 그 장인과 자기 사이가 20년 동안 한 맺힌 사이가 된 거예요. 라반도 계속 이 저 뭡니까, 이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은 또 잔꾀를 부려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속이고, 그래서 이 앙금을 서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추적하게 해서 이 야곱과 함께 화해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서로 축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자로 남지 아니하고 배신자로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응어려진 채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단을 쌓게 만든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미스바라고 불렀던 이알사드라고 하는 바로 이곳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기둥을 세우고 이 돌무더기를 쌓게 했어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라반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후로 라반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저 뭡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 그 연구한 걸 보니까 이 라반의 후손이 훗날 290년 뒤에 훗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라반의 후손이었다, 예, 그렇게 보죠. 오늘 보니까 나홀의 하나님도 찾죠. 다시 논자가 된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연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잘 되긴 뭐가 잘 되고 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아, 그렇게 이제 반발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왜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맺혀서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때 이 헬리나위라는 사람 그 마지막 책을 보면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이 용서했느냐는 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될 일 있다면 받으시고요, 용서를 해야 될 일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도 괜찮고요, 내 아내나 남편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이 미스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과 나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바로 그것, 그리고 죄로부터 거리를 갖게 만드시는 그 돌무더기, 더 나아가서는

0: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화목함으로 식당을 만들어서 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낙담하지 말고 야곱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가 2017년도에 아주 그 전 재산 몽땅 이렇게 날렸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제 파지수 썼는데 파지를 줍고 처음에 팔았는데 2만 5천 원이 생겼어요. 다른 걸 생각이 안 나고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5천 원씩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그때 그거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열어주셔갖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직장을 주셨어요. 북동방송은 제가 버스 하면서 아니면 차를 몰면서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가 많이 나올 적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첫 시간 무조건 극동방송을 틀고 오거든요. 극동방송은 제 채널 안바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고 지금 일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그 부분에 한 일원이 되는 걸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명줄이 되어주십시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꿈꾸는 교회 김홍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직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일치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일 한국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아멘.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최고입니다. 요즘은 이 솔직한 말보다 듣기 좋은 말, 예쁜 표현이 더 환영받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남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는지 나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다 보니 결국 나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진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척으로 포장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써 꾸미지 않아도 되는 참된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조금 피곤한 아침, 그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아멘. 전혀 한때 이 척척 박사라는 이 별명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드는 척,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굳이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사귀고 때로는 제 자신도 속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주위 사람들은 제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더라고요. 제 연기가 미흡해서였을까요? 진심을 담지 않은 말과 행위는 금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근원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함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절절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척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정말 솔직한 마음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선 이미 저희의 모든 것을 제 자신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저희를 그저 말없이 안아주실 거예요. 이 아침 또 말없이 저를 안아주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화요일 아침. 오늘 화요일, 깜짝이야. 오늘 기분 좋은 또 목요일입니다. 화요일도 좋지만 목요일 어떠세요? 우리 6809님, 샬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힘차게 외쳐주셨어요. 그쵸,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희생하셨던 그 순국선열들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6805님, 오늘도 힘찬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9507님, 보소PD님 안녕하세요. 오뎅국과 어묵볶음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목이 메이네요. 아, 어묵볶음 너무 맛있겠다. 자, 그러면서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 봐요. 동물원을 15년 만에 어디 저기 경기도 용인에 있는 데 다녀오셨다고. 팬더 너무 귀여워요 라고 사진문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친구인가요? 되게 뭔가 이 세상만사 다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좀 오랑우탄일까요? 근데 이 표정이 흡사 저의 표정인 것과 좀 오버랩 겹쳐 보이는 것 느낌.

타시겠죠? 멋진 사진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상 가운데 우리 9507님과 또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우리 2642님께서도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로 나아가 포항 극동 방송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보서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트 3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또 우리 포항 극동 방송을 위해서 새벽 예배간에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룩사이님이 계셔서 그런지 정말 힘이 넘칩니다. 사실 오늘 이 아침 제가 또 일어날 때 한 3마리의 모기 친구들과 같이 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몹시 좀 행복했는데 오늘 우리 이룩사이님 이 문자 보니까 막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룩사이님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또 이 아침이 참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저희 청년부가 섬길 이 제주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실 예정이시죠. 몇 개 교회에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5장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아침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진 사진과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2042님께서도요. 아멘이라고 오프닝에 또 화답해 주셨고요. 우리 7936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목요일 되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감 넘치는 문자, 힘이 나는 문자. 감사해요. 자, 2667님께서도요. 저도 조금 피곤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7시간가량 운전을 했더니만 무리가 간 것 같아요. 교회 일로 9시 30분에 출발해서 다시 교회로 오니 오후 6시 10분이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 기도도 거르고 또 약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잎이 마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숨을 쉴 수 있는 틈이 생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주님이라고 성령의 단비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와 우리 2667님 어제 또 어디 다녀오셨군요.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7시간 가량 또 차량 운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른 아침 또 극동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샬조와 출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667님과 방송하실 분들에게 늘 감사한 이 아침이에요. 우리 6809님 정정 문자 마치 정정 보도 자료 내는 것처럼 정정 문자 보내주셨어요. 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아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한 이 아침. 자 오늘은 출첵 제시어 따로 없어요. 오늘은 좀 신개념 출첵 제시어를 받겠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출첵 제시어 두 글자 다 좋아요.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맺히는 그 단어 지금 뭔가 맺히고 있죠. 그 감동이 오는 그 두 단어 두 글자 그 단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지금 은혜와 감동 오는 그 단어를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은혜로운 영어 찬양 듣고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입니다.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봤니?
0: 박수. 아 좋다. 목요일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 오늘은 포항 장성교회 먼저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샬롬.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선아 목사입니다.
0: 와 우리 윤선아 목사님 언제 들어도 이렇게 비타민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 목사님 오셨는데 네. 2주 만에 오셨습니다.
2: 네.
0: 2주 만에 오시다 보니까 한 두 번 뵈면 벌써 한 달이 다가 있어요.
2: 아 그러니까요.
0: 네, 2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2: 아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당진 동일교회에 다녀왔어요.
0: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를요?
2: 네네네. 네. 당진 동일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아에이.
2: 네. 그래서 저희 장성교회가 복스쿨을 하잖아요.
0: 네.
2: 돌봄학교를 그쵸. 하고 있는데 그 당진동일교회에서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에 또 유목민 이야기라고 해서 거기에 네. 이제 라면 끓이는 교회?
0: 아, 봤던 것 같아요.
2: 네네. 그렇게 소개가 되어서 네.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다녀왔어요.
0: 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2: 네.
0: 또 어떤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지
2: 아, 네.
0: 학습하고 답사 개념으로 다녀오셨군요.
2: 아, 네. 너무 아이디어가 많으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배울 점도 많았어요.
0: 어떻게 간 김에 좀 당진을 누리고 오셨나요?
2: 아, 갔다가 그냥 정만 찍고 맛있는 아, 낙지볶음만 좀
0: 딱
2: 먹고
0: 드시고 바로 요지만 하고 바로 왔다.
2: 아, 네 맞아요.
0: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윤선아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 방송하실 분들도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원하고요.
2: 네.
0: 자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바로 포항제일교회 유치부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우리 김문주 권사님, 이면우 집사님 두 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뵈니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데 일단 우리 권사님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3: 아, 진짜. 감사합니다.
0: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가운데 딱 센터, 확신의 센터 상이십니다.
2: 맞아요.
0: 아, 우리 김문주 권사님 본인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려요.
5: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소가 좋아서, 교회 학교가 좋아서, 유치부가 좋아서
0: 와.
5: 27년째 섬기고 있는 김문주 권사입니다.
0: 박수! 아, 이제 성운 줄 알았어요.
2: 목소리가 그쵸, 너무, 너무 예쁘신데요.
5: 감사합니다.
0: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멘트, 이거 마치 이 좀 개발하신 것 같아요. 좋아서, 좋아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27년

0: 번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좀 감당하고 오시는 우리 김문주 권사님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1: 네.
0: 이 미소로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 이면우 집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너무 멋지신데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10년째
0: 와.
2: 저희 와. 아내 덕분에 섬기고 있는 이면우 집사입니다.
0: 집사님 박수. 아, 그럼 우리 김문주 권사님은 27년째 지금 선교 계시고요. 우리 이면우 집사님께서도 10년째 지금 선교 계세요. 어디 이렇게 진짜 표창이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두 분은 같은 부서에서 지금 최소한 10년 이상 같이 하고 계신 거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두 분 어떻게 서로 되게 막역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 이면우 집사님 와이프가 예. 또 저랑 너무 잘 아는 선생님이시고
0: 그래요.
1: 네, 서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서로 마음만 이렇게 눈만 봐도 눈빛만 교환해도 이렇게 마음이 통할 것 같은 그런 막역한 사이가 또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두 자리 삼구이사님, 이 좋은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로 인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절이 4915님께서는요. 오늘의 이 자발적 자체적인 이 출첵제시어 비전으로 나눠주셨고요. 이 667님께서도 제시어 눈물 어떨런지요. 이 예수님의 눈물 성령의 눈물 어떨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9507님은 터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주님을 향해 가는 고난의 터널 속으로 가더라도 밝은 빛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멋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3: 아, 진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 놀라워요.
0: 놀랐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네. 분들께서는요, 센스 더불어서
3: 진짜 센스가
0: 은혜까지 가득하신 분이에요.
3: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0: 예, 이 빛의 터널로 나아가는 우리 9507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2642님 마음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3: 와.
0: 저희 방송하실 분들은 이렇게 은혜로 자발적으로 이행시까지 보내주십니다. 자, 목사님께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마음이거든요.
3: 마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음악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음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0: 할렐루야, 아멘. 야, 뭐 거의 장원 급제죠.
3: 그러니까요.
0: 와.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 음악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음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
1: 네.
0: 우리 8511님께서도요. 우리 8511님, 우리 현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2: 네, 제시어는 사랑으로 하셨는데
0: 네.
2: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오늘 아침은 사랑이 생각나는 하늘입니다.
0: 와.
2: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큰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0: 아멘.
2: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는 행복하답니다.
0: 오늘도 저희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3: 행복합니다.
0: 와. 우리 8511님은 마치 그 문학 소녀 같으시고요. 왠지 시를 이렇게 항상 한 수 적으셔서 거기에 은혜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지요.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312님께서도 사랑으로 보내주셨어요. 사랑, 이 사와 랑 사이에 하트가 무려 4개가 있고요. 사, 사랑으로 시작하는 샬조와 랑, 랑랑한 목소리와 함께 승리하는 목요일 되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많은 방송하실 분들, 오늘의 출첵제 시간은 이 마음에 감동 오는 것,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포항제일교회 유치부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길 바라면서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4: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세천

0: 현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네, 방송가족 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 마음에 감동 오시는 그 단어, 어떤 단어도 좋으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이제 곧 있을, 네. 아, 이 다섯 글자 단어만 들어도 벌써 설렙니다. 아, 여름 수련회, 아, 네. 성경학교 등등 이 준비를 위해 한창 분주할 것 같은데요. 네. 장성교회에서도 정말 슬기롭고 은혜로운 여름나기를 위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이제 슬슬 바빠질 시기죠.
1: 그렇죠, 시즌이죠. 네.
2: 이제 토요일 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1: 예.
2: 아, 선생님들이 또 많이 참석하실 것 같은데 이번엔 네.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게 될지 네, 사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 때마다 조금 두려워요.
1: 그래요.
2: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폭탄 맞은 느낌이 들어서.
1: 그렇죠. 이게 네. 또 케어해야 되는 부분,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2: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1: 맞아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2: 네, 맞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지나놓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그쵸.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한 것 같아서 또 행복한데 이번엔 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때로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2: 네, 맞아요.
1: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2: 네, 맞아요.
1: 그 거룩한 부담감을 동력원 삼아서
2: 네.
1: 더 좋은 컨텐츠로 우리 다음
2: 그러니까요.
1: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귀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목사님과 우리 장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2: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윤선아 목사님과 우리 두 분, 우리 김문주 권사님 그리고 우리 현우 집사님, 이면우 집사님의 이 밝은 표정만 봐도 정말 이 해처럼 밝게 빛날 우리 장성교회와 이 포항제일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의 이 행복한 모습이 상상이 막 되는데요. 우리 두 분 선생님들이 나누실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포항제일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실까요?
3: 네, 저희 포항제일교회는 포항 지역을 대표하는 어머니 교회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교회요. 이게 좀 어떤 느낌인가요?
3: 어머니로서 지역사회를 보듬고 그리고 어렵고 아직 힘이 드는 그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나 재물이나 재능을 함께 나누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목사님, 어머니의 마음.
2: 네.
1: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귀한 마음도 아닐까 생각이
2: 그런
1: 들어요.
2: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의 마음 쉽지 않죠.
1: 하지만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양육을
2: 그렇죠.
1: 해야 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그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네.
1: 아니,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좀 예배가 또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3: 네. 저희 교회 학교는 부모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전 9시 30분 예배와 12시 정오 예배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3: 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의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아이들도 같은 시간대에 예배 드릴 수 있어 가족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 네, 또 그렇게 잘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예배하고 정오, 12시, 낮 예배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0: 자, 우리 선생님들의 세부 역할도 궁금해요. 오늘 두 분, 우리 김문주 권사님과 임현우 집사님 오셨는데, 먼저 좀 유치부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간 한분한분 이렇게 호명하면서 말씀드려도 아마 듣고 계시는 분이 분명 계십니다. 내 이름이 나오네. 아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또 힘이 나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권사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1: 네네.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0: 듣고 계십니다.
1: 네. 유튜브에는 차인경 전도사님과 부장 선생님, 그리고 두 분의 부감 선생님, 그리고 총무, 회계, 서기 등 임원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포항제일교회 유치부는 담당 권사님이 계신 것이 큰 힘인데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간식부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0: 담당 권사님도 또 계세요.
1: 네네네.
0: 우리 유치부, 지금 차인경 전도사님,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저 있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현우 집사님께서는 좀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하고 계실까요?
2: 네, 저는 이제 반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부 교사다 보니까 저희 아내와 함께 저는 약간 보조 교사 느낌으로 네, 같이 반을 맡고
0: 그래요.
2: 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아내 집사님께서 좀 같이 사역을 하시는군요.
2: 네네.
0: 네. 지금 10년째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집사님께서 되게 부드러우세요.
1: 그쵸.
0: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보면 일단 표정부터 빵긋빵긋 웃게 될것 같아요.
1: 그쵸.
0: 네.
1: 남자분들이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0: 그쵸.
1: 그런데 이렇게 또 보조를 또 아내분을 도와서 하신다는 게,
0: 대단하십니다.
1: 보통이 아니신 것
0: 집사님, 달란트입니다. 왜냐면요,
1: 같아요.
0: 전요, 이렇게 안으려고 다가가죠? 그러면 바로 울고, 어디 그렇게 도망가든가. 저는 울리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1: 인상이 무서우신 건
0: 그런가
1: 아닌데.
0: 봐요. 그늘이 지나 봐요. 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너무 부드럽고, 확실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밝은 미소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담임 교사가 있고 보조 교사가 있어요.
1: 네네네.
0: 네,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1: 담임 교사와
0: 네.
1: 보조 교사.
0: 함께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사역을
1: 네네네.
0: 하시나요?
1: 네, 함께 사역을 하고요. 모두 두분다 예배와 공과 활동, 안전 지도는 물론 부모님과 소통하며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또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줘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를 또 발휘하잖아요. 좋습니다. 자, 교회학교를 또 진행하면서 중점 두어서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교회 하면 정말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유명하잖아요. 한번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저희 포항제일교회는 원포인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원 포인트 교육.
1: 네네. 어른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가 같은 말씀과 같은 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후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0: 그렇군요. 원 포인트 교육이다. 목사님, 정말
1: 네.
0: 그렇게 주일 예배간에 목사님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선포한 그 비전이 하나의
1: 네.
0: 뿌리가 쫙 형성돼서 다음 세대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뿌리에까지
1: 맞아요.
0: 닿아오면 그것이 바로 온 세대, 전 세대가 함께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참그 준비하실 때마다 얼마나 그걸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실까 지금 생각해
0: 그렇죠.
1: 보니까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나의 그냥 어떤 스타일이나 나의 어떤 교육 방식이 아니라
1: 네.
0: 정말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 목사님께서 나아가시려는 그 목회 방향과 맞추어서
1: 그러니까.
0: 나가신다는 게
1: 네.
0: 우리 포항제일교회 원포인트 교육, 마치 원포인트 레슨 같습니다. 정말 이
1: 그러니까요.
0: 포인트 너무 좋은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또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 암송, OX 퀴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눠주시죠.
1: 네. 또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 활동이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암송과 말씀 OX 퀴즈, 생일 축하, 공동체 놀이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고 기억할 수

0: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 OX 퀴즈는 뭐예요?
2: 아, 이때 그냥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신 걸 애들이 예.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지 예, 전도사님께서 이제 좀 재밌게 예, 화면에 띄어가면서 이제 준비하신 OX 퀴즈인데
3: 네.
2: 이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1: 오.
2: 네, 월드컵 열기가 따로
1: 이야, 뜨겁군요. 야, 뭐 거의 대한민국과 체코전에 버금가는 그런 열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혹시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차인경 전도사님.
2: 네, 차인경.
1: 야, 우리 차인경 전도사님께서 이 열정이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요.
1: 이게 뭐 상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또 뜨겁게 정말 행복하게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요 포인트가 또 궁금해요. 우리 많은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구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우리 포항제일교회만의 자랑과 이런 특장점이 있다면 우리 포항제일교회 유치부만의 이런 게 있다 한번 나눠주시죠.
0: 네, 포항제일교회 유치부의 가장 큰 특징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에서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나는 교사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교육 방법을 잘 알고 있어 보다 전문적으로 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부모 상담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부모 교육 또는 강연회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계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제 학원가라든지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체계적일 것 같고요. 커리큘럼이 딱 그 결을 같이 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은혜까지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원포인트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권사님.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원포인트 교육과 더불어서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 말씀하시죠.
0: 네, 저희는 어린이 주일 행사와 우수 페스티벌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어린이 주일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편안한 복장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와서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고요. 교사들이 준비한 다양한 무대 공연 그리고 아이들이 펼치는 찬양과 율동을 통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우와, 어린이 주일 행사, 특히 우주 페스티벌. 우주 페스티벌. 오, 엄청 기대가 되는데.
0: 네, 우주 페스티벌은 우리는 주의 어린이.
1: 아, 네. 우주어, 우리는 주의 어린이.
0: 라는 의미를 담은 축제인데요.
1: 예.
0: 이때 교사들이 부스를 맡습니다. 풍선 아트, 신체 놀이, 다양한 체험 부스.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기다리는 행사입니다.
1: 아, 저도 막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그 부스 돌아다니면서 예, 페이스 페인팅도 해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현우 집사님께서도 이런 어린이 주일이나 우주 페스티벌 할 때 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맡은 역할이 뭐였나요?
2: 아, 네. 이번 우주 페스티벌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연극을 맡아서
1: 연극을요?
2: 네, 안 어울리지만
1: 우와, 아,
2: 어린이 잘 역할을 맡았습니다.
1: 어린이 역할이요? 반전의 반전의 반전 반전 매력의 소유자
3: 세상에
1: 그 우주 페스티벌에 또 연극을 또 준비하셨고요. 그 가운데 어린이 역할을 하셨습니다.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어린이였어요?
2: 소망이 있는 어린이인데
1: 예.
2: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여행 가면서 제 소망을 품고 가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멀미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써 이제 그 소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예,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3: 아.
1: 정말 좋은 메시지, 성경적 메시지였습니다. 자, 올해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니, 여름이에요 이미. 여러 행사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여름 성경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가지고 있을까요?
0: 네, 저희 유치부는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 사랑

0: 하이.
1: 네. 한번 나눠주시죠.
0: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고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다양한 체험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배우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
2: 하이 하이.
1: 목사님, 무엇보다도 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게 하고 싶다.
2: 그러니까요.
1: 이 표현, 이 비전이 정말 귀감이 되고
2: 맞아요.
1: 벌써 게임 끝일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할 또 하이 하이 시간이 하이 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 네.
1: 뒷자리 0654님, 새싹분이세요. 김문주 권사님, 임현우 집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야, 우리 김땡규님이신데요. 왠지 느낌이 와요. 우리 권사님 지금 빵구 눕고 계십니다. 우리 0725님, 현우 집사님, 연극 정말 멋졌어요. 일기 쓰는 모습이 특히 기억나요. 뭘 쓰고 계셨군요. 연극관에 일기를 쓰셨던 우리 현우 집사님을 기억하시는 0725님.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조금만 더 나누고 싶어서 네. 권사님 보내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포항제일교회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 포항제일교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즐거워하기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마음, 그런 비전을 품고 양육하고 있다라는 권사님의 말씀 참 귀해요.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2: 아멘.
1: 자,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 나누고 배웅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도 여기에 포함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무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을 모방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김문주 권사님, 아, 너무 아쉽네요. 아, 더 나누고 싶은데 다음을 기약하면서 지금 또 출근을 하셔야 돼서 직장으로 네. 또 일터로 가시는데요. 오늘 귀한 나눔 정말 잘 나눠주셨어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 우리 김문주 권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면우 집사님, 현우 집사님은 더 남아서 마무리까지 함께 할 예정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나누다 보니까 네. 벌써 시간이 어쩜 이렇게 훌쩍 지났는지요.
1: 그러니까요.
0: 매일 느끼지만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아침이 참 귀하고요.
1: 네.
0: 더불어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나누다 보니까 네. 더 흥미진진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또 있을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뒷자리 우리 8013님께서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유치부에 보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현우 시사님께 이렇게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땡신님이신데요. 8013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유치부가 참 밝아지고 행복해졌다라고 또 말씀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사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아, 조땡신님. 목사님 같으셔가지고.
0: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
2: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방송 나온다니까 네, 또 응원의 힘을 주셔가지고
0: 아이고.
2: 오늘 잘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냈습니다. 아, 정말 유치부의 보배 우리 현우 집사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김문주 권사님도 잘 나눠주셨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2: 네네.
0: 그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현우 집사님이 또 어떤 마음과 기도 제목으로 또 준비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2: 아, 네. 그 매년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여름 사역을 통해서 또 이제 하반기도 이제 이어가는 분위기가 이어가더라고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전도해 오는 또 귀한 시간이라서
0: 네.
2: 네, 왔는 친구들이 또 많이 또 즐기고 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네, 잘 준비도 하겠습니다.
0: 아, 할렐루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1: 네.
0: 이렇게 또 여름 성경학교 이런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으로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런 전도의 장이 되잖아요.
1: 아, 그럼요. 아이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다 소개를 해서 함께 참여하자고 아이들한테 독려를 많이 하는데
0: 맞아요.
1: 여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놀러도 많이 가고
0: 그렇죠.
1: 네, 그래도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한두 명씩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와, 맞아요. 네.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어디 휴가도 가고
1: 맞아요.
0: 타 지역으로도 가지만
1: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1: 네.
0: 여기가 더 좋아.
1: 그래.
0: 막 그러면서 갈 것 같아요. 제가 또 몹쓸 연기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우리 포항제일교회도 많이 가고 우리 장성교회도 많이 네. 많이 찾아줬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네. 오늘 소감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저가 이렇게 제일교회 유치부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들어보다 보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다양하게 뭔가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원포인트로 하나의 메시지로 모든 그 각 부서가 통일되어서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게 참 대단하고 또 배울 점이지 않을까 하나의 마음으로 또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제일교회 참 너무 멋있고 또 배울만하다.
0: 네, 정말 본받을만하다.
1: 네, 본받을만하다.
0: 정말 멋지고
1: 너무 훌륭하시다.
0: 맞아요, 참 훌륭한 교회가 아닐까.
1: 네,
0: 본이 되어주는 우리 제일교회 그리고 장성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1: 아멘.
0: 듭니다. 우리 현우 시장님 끝으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사실 저 오늘 이제 꾀꼬리 같은 이제 목소리 이제 문주 쓰는 묻어 가려고 했는데
0: 오늘 네, 주인공이 되셨어요.
2: 먼저 가시는 바람에 제가
0: 네, 지금 엔딩 요정 되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저도 사실 이제 7살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이제 같이 유치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2: 이제 어쨌든 우리 아들을 또 이제 다음 세대 인원으로서 잘 이제 키워내야 돼.

0: 아이들은 이제 또 사명 아닌 사명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교사로서 또 이 아이들도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2: 네.
0: 예, 또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예,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화이팅!
1: 화이팅!
2: 화이팅!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포항제일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출근으로 먼저 퇴장하신 우리 김문주 권사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셨던 이면우 집사님, 그리고 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두 분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세 분을 제가 추첨했어요. 3일 받으실 분들인데요. 뒷자리 0654님, 0725님, 8013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그러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0: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1: 일부

있습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달으려면 첫째, 죄가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드고아 여인과 다윗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9절에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처벌하지 않은 책임은 모두 자신과 자기 집안이 지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압살롬의 아비인 다윗의 책임을 은근히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고해요. 이미 다윗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그러자 다윗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무도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주도적으로 행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의 말에 이끌려 성급히 맹세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남았어요. 이처럼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세상의 급하고 두려운 일들에 끌려다니게 되지요. 누군가 다급하게 호소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다 대면 분별 없이 덜컥 결정하고 약속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먼저 물을 때 나오는 법입니다. 다윗의 약속을 받아낸 드고아의 여인이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결국 1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내쫓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이에요. 가상의 살인자 아들은 살려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은 내쫓은 채 두는 것이 모순이라고, 더 나아가 그것이 죄라고 다윗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여인의 말솜씨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인은 압살롬을 그저 돌아오면 되는 불쌍한 자식으로만 그립니다. 회개도 징계도 빼놓은 채 말이죠. 다윗은 이 말에 넘어가기 전에 압살롬이 내쫓긴 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를 봐야 했어요. 이는 압논의 죄를 직면하지 않은 채 덮어두고 다말의 상처를 외면한 다윗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이 모든 일의 뿌리에 내 죄가 있구나를 봐야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내쫓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 여인이 말한 내쫓긴 자는 사실 압살롬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쫓긴 인생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이 내쫓겼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니 결국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땅에 떨어지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신 있게 맹세했지만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나중에 요압에게 잘리고 압살롬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아요. 사람의 맹세와 약속이 이토록 부질없고 헛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 것은 내 다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쫓길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하는 것뿐이에요.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누구를 내쫓았나요? 부모인가요? 자식인가요? 배우자인가요? 내쫓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음이 죄임을 깨닫나요?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달으려면 둘째,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여인은 백성이 자기를 두렵게 하기에 왕에게 청을 드리는 것이라며 자신과 아들을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다윗을 선과 악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껏 치켜 세웁니다. 여인은 논리적인 달변으로 다윗을 설득할 뿐 아니라 듣기 좋은 말로 아첨까지 해요. 이 말에 넘어간 다윗은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여기며 결국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회개도 공의도 빠진 이 결정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다윗은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즉시 용서하셨지만 압살롬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을 그냥 데려오니 다윗에게 내쫓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찬탈하여 다윗을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내쫓겨 울며 산을 넘던 다윗에게 심의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어요. 이를 부하들이 죽이려 하자 다윗은 선과 악을 내가 판결할 수 없다며 심의의 악행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다윗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힘이 있다며 그 힘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며 판결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내가 주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임을 깨닫나요? 남편의 침묵이 힘들지만 자신의 피해의식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소통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은 자주 화냈어요. 저는 당시 4살이던 제 딸이 상처받을까 봐 보호하려 애썼는데 그 모습이 남편에게 편먹는 것처럼 보였는지 부부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지요. 그렇게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다가 가족 모두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한 제가 딸한테 큰 상처를 준 문제 엄마이고 남편을 새아빠라는 어려운 자리에 앉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각자 침묵의 시간을 가지니 서로 비방하는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침묵이 길어질 때면 저는 벌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요. 얼마 전 아침 제가 한 계란찜이 평소보다 싱거웠어요. 음식의 간이 중요한 남편은 겉으로 화내진 않았는데 기분이 많이 상해 보였지요. 사과해도 묵묵부답이라 저는 남편 스스로 침묵을 깨고 나오길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또 길어지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드고아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넘어가 성급히 맹세하는 다윗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어서 남편의 침묵이 길어지는데 한몫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있어도 구원의 관점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대화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에 힘입어 남편에게 담대히 다가가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부부가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날마다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찬양하던 다윗도 환경이 주어지니 죄를 덮으려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내고 오픈하지 않으니 내쫓고 내쫓기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쫓은 그 사건의 뿌리에 내 죄가 있음을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은
드고아 여인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신 있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0: 아들 압살롬 메모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내쫓긴 인생임을 평생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제 손으로 판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권과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호황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

0: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천국 노마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윗이 쓴 시편 103편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바라크, 송축하라 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중간 부분에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넘치도록 마련한 후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AI에게 묻는 게 유행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저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정의를 내리겠지만 그래도 AI는 뭐라고 기도를 정의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전혀 주저함 없이 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AI가 정리해 준 기도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이자 믿음으로 마음과 뜻을 아뢰는 행위로 설명되며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같은 요소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 찬양, 감사, 죄의 고백, 이웃을 위한 기원, 그리고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신앙 행위로 정리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된 것 같은데 이 글을 읽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영적인 감성, 헬라어로는 파토스라고 하는 게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AI의 정의는 너무 사무적이고 사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어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기도가 뭔지 우리 한번 새롭게 가슴으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크 송축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한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 무엇일까요? 11절 이하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경사스러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그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더없는 경사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드신 후에 나몰라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자 머리가 되어주심이 바로 경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다스림의 사역이 우리에게 경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천지 만물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다스려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경사스러운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경사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런 경사를 누리게 된 자신에 대해 기뻐하며 또 이런 경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깨우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또 금은보화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출생 비밀에 관해 연구해왔던 차나 와이스버그라는 교수와 제레미 마이어스라고 하는 교수는 다윗이 집안의 막내였음에도 기염을 받고 자라기는커녕 홀로 들판으로 양을 치러 나가야만 했던 사실에 주목하면서 왜 이랬을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윗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구절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후에 내리게 된 결론이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 있는 그 아들들과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이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두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참 서럽고 한많은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개밥의 도토리처럼 다른 가족들에게는 성가신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감으로 택하기 위하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부터 쭉 아들들을 불러 모으면서 막내인 다윗에게는 기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아서 다윗은 그런 일이 지금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예 염두에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시편 27편 10절에 근거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 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사울에게 발탁되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보낸 세월이 짧게 보면 한 7년 정도 될 것이고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나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의 집안과 내키지 않는 전쟁을 계속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다윗이 CCM을 알았다면 아마 그 많은 CCM들 중에 한 곡을 선정해서 수금을 타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곡이 이 곡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의 조은하 교수가 가사를 쓰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신상우님이 곡을 붙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는

더구나 교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고 있노라면 조은하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천하게 태어나 아버지조차도 없는 아들로 여겨버리고 형제들은 아무렇게나 대하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던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연상해 봅시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성으로 들어올 때 환영하고자 거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안색이 변하는 사울을 보면서 불안했지만 그 마음속 다른 한편에서는 내심 우쭐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칭송의 노래가 결국에는 하근이 되어서 사울에게 내침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그때는 다윗의 마음속에 혹 누가 또 이 노래를 불러서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된 지금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의 잔당이 남아 있어서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노래를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불러주면 그 잔당들 마음속에도 아, 우리가 그간 섬겼던 사울보다 현 왕인 다윗이 10배, 20배, 100배 낫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머리를 흔들며 애써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 나는 정말 천하디 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대게 하신 것 아닌가. 벌써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다니. 야, 다윗 이놈아,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독백하듯 자신에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궁으로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머리를 쳐듭니다. 내가 제안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바리바리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싸들고 오는 모습을 봐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내 뜻에 저렇게 따라주는 것을 보니 백성들의 마음은 오로지 나를 향하여 있구나. 이제 내가 못할 일이 없겠네. 여러분, 뭐 다윗도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려나가게 되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그런 생각보다는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 모양이다. 나에게도 정말 나도 모르고 남도 몰랐던 이런 출중한 능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세우라는 그 유혹 앞에서,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점에서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고, 이 역대기 사가가 다시금 새로이 신앙을 정립하고자 하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로 다윗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자 다윗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다윗과 또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것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다윗 개인이 바친 게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이었습니다. 7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왕의 사무관들이 바친 게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리,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 그리고 철 10만 달란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보석을 가진 자들도 기꺼이 그 귀한 보석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뭐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22장 2절에서는 다윗이 이미 석수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 필요한 돌들을 따듬게 한 사실과 4절에서는 시돈과 두로 산지에서 벌목한 백창목을 강으로 운반해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준비한 일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바치는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 마음 자세는 크게 셋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드린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마음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앞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저축해 놓았던 물건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얻어야 할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수중에 있는 목돈이나 귀한 물건이 나의 계획, 노력, 의지로 비축한 것 같지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에 내가 준비하도록 하셨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저 나는 별 생각 없이 목돈을 마련했는데 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쓸 곳을 깨우쳐 주셔서 목적 헌금을 하고자

있습니다 라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갑자기 목돈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 금금 절약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돈이 모였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그 돈의 용도를 깨우쳐 주시곤 합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사용되었던 자들, 특별히 성령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장성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여 이 지역의 중심교회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그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성교회에는 뭐 크게 부자가 계시지 않습니다. 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낯설고 물선 외국에 우리 장성교회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들을 보면 다들 뭐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최소화시키고 그 돈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이번에 내가 멕시코에, 내가 필리핀에, 내가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모은 것을 즐거이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일단 정직을 그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는 방법도 정직해야 하겠거니와 드리는 마음도 정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헌금과 관련된 용어 가운데 요즘 플로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를 성령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 교회 구성원 전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고자 교회에서 인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흘러감의 의미를 헌금 생활에까지 확장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받은 바 은혜와 복에 감사하고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복,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인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플로잉, 흘러감을 왜 헌금을 드리는 일에 적용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흘러감, 이 플로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자연스러운 이미지 때문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기는 어거지가

없습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리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루하루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적인 복 일부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내 마음속에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로 되돌려지는 것, 이것이 헌금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런 헌금을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구나, 선하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이면서 복음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교회의 예배 순서 중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립시다 라고 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꺼내서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헌금을 드리기 전에 내가 지금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말 기쁨 가운데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박수를 먼저 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 고쳐주십시오, 또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 한번 드려보자 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한다면 이보다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잔뜩 가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기꺼이 되돌려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헌금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예 헌금을 뒤에 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전처럼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어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할까봐 아예 저 뒤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넣으시라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그렇게 헌금함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는 행위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 의식에 근거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나그네 의식이 약한 탓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우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남겨줄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간 수많은 인물 중에 다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흔치

0: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1인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대개 돌아가셔서 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중에 그라는 3인칭 대명사를 빼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덧립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 역시 이영규 선교사가 말한 천국의 노마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 한번 계산해 보면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짧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십니다. 나의 살아갈 날이 얼마이든 이제는 천국의 노마드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